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의 고향가.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이어서 장정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꿈의 날개.

0: 지리.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위글 종노래 사랑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렴수원 가수가 부릅니다. 요놈의 술 얄밉구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장종 노래 고속철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김선희 가수의 동구박 언덕길을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진행과 편성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룡입니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6 석굴사 보호 국제 논단이 산서 대동에서 열렸습니다. 논단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석굴사 자원 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보호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석굴사 기후 적응성 보호 능력이 전면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5년 내 우리나라는 30여 부의 석굴사 보호 계획을 편찬했으며 누계로 400여 가지 석굴사 보호 보수와 환경 정돈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중소형 석굴에 대한 사천, 중경, 잔동 등지의 긴급 보호 성과가 뚜렷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중점 석굴사 보안시설이 전면적 포화를 실현했고 막고굴, 맥적산 등 유명 유산지에 조기경보 플랫폼이 잇따라 완성되어 위험부담 관측과 예방통제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고대 벽화, 안반유적, 근조지역 석굴사 보호 등 분야에서 일련의 관건 기술 성과를 거두었으며 관련 연구체계가 날로 보완되었습니다. 석굴사 보호의 중국 방안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 미국, 일본 등 20여 개 국가와 지역의 근 30개 기구와 문화유산 보호 보건, 고고학 역사 연구, 돈황학 연구, 문화예술 연구 등 분야에서 국제 교류 협력을 널리 전개했습니다. 중국 키르기즈스탄 문화유산 보호 합동 실험실이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유산 기상 환경 관측과 위험부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황연구원 등 국내 기구들도 해외 연구기구와 심층 협력을 전개해 유산 데이터 관리, 관측 등 과제를 함께 공략하면서 전 세계 석굴사 보호에 중국의 데이터와 지혜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6부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대국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향촌 풍수가 가장 좋은 동네 곽동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서안 반파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축구를 모르는 어문 교원이 축구팀을 만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제16부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대국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대국의 현대화이다. 선진국가의 총 인구수보다도 많은 14억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위에 들어선다는 것은 구 규모로 보나 과업의 막적성과 복잡성으로 보나

자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가치 지향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우리 당의 근본적인 정치 입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당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용단은 사회주의 현대화는 시종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고 인민의 의가하며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방대한 인구 규모에 하여 우리나라의 현대화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만의 자립자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취업, 주택,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기본 공공서비스의 압력이 크며 현대화 건설에 수요되는 요소의 보장 등에서는 막대한 압력을 가져다 줍니다. 인구 대국은 인구 대국으로서의 난제가 있지만 그 난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인 것입니다. 반면에 인구 대국은 또 인구 대국으로서의 오시가 있습니다. 방대한 인구 규모는 거대한 인구 보너스를 창출해 노동, 인력, 자본, 집약형 산업들을 지탱시켜주면서 초대 규모의 시장과 경제체를 형성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확관 용도하에 우리는 선진국들이 몇백년을 걸쳐 완수한 공업화 행정을 불과 수십 년 만에 완수하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해 이락 세계 제2위의 경제체로 부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새로운 발전 이름을 관철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에 일련의 새로운 특징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규모가 전례 없이 크고 강도가 가장 높으며 수혜자가 가장 많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조직 실시해서 절대적인 빈곤을 전면적으로 퇴치하고 예정대로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습니다. 또한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흥의 도시화를 적극 추진해 1억 명의 비호족 인구가 도시호족에 입적하는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고 상주 인구의 도시화율이 64.7%에 달했습니다. 보다 충분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위생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시설, 학생들에게는 교육시설,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환자들에게는 의료시설, 노인들에게는 양로시설, 소민들에게는 주거시설, 약자들에게는 구제시설을 마련해주는 사업에서 부단히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구가 14억이 넘는 동방대국이 중국 공산당의 용다에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건설하는 현대화가 중국 공산당의 용다는 사회주의 현대화, 중국식 현대화가 아니라 서방화 혹은 전면 서방화된 현대화라면 우리의 현대화 건설에 오늘과 같은 좋은 국민이 있을 수 없고 더 좋은 미래는 더 우는 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우리나라처럼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주축이고 인솔자로서 온밀한 조직체계와 강력하고 광범한 사회 동력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바 이런 세계상 그 어떤 나라도 현대화 실현에서 비할 바가 못 되는 거대한 우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국민을 총담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당의 용도적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현대화 건설에서 제기되는 근본성, 전반성, 장기성을 띈 문제에 대한 계획과 포치를 강화하고 5위 일체의 총체적인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4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인구 대국의 현대화가 부단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르로 적극 인도해야 합니다. 시종일관 중국식 현대화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견제하고 힘을 모아 큰 일을 해내는 사회주의 지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거루 돌보는 가운데 현대화 건설의 각 방면,
각

0: 분야의 관계를 조율해 초리하고 또 종점 분야와 관건고리에서 부단히 돌파를 이룩하며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두드러진 문제를 심수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성과 능동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인구대국의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세계 그 어디에도 우리가 따를 만한 기속모델이 없고 참조할 만한 성공적인 경험도 없으며 의지할 만한 외부 역량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4 당대회에서 내린 중요한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시종 일관 중국의 구체적 실증이 부합되는 현대화의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할 수 있고 인류가 더 훌륭한 사회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은 피리라.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풍수가 가장 좋은 동네 곽동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고촌 시리즈 중 40번째는 강남에서 풍수가 가장 좋은 동네 곽동촌입니다. 아늑한 골목과 오래된 건물, 고요한 연못, 기이한 산봉우리, 험준한 벼랑의 곽동은 산수와 수목, 옛다리와 옛사찰, 옛성이 배경입니다. 광동은 풍수학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물 위에 성을 쌓아 물이 모이는 수구를 형성하고 회룡교로 기운과 바람을 모으며 북도 7층을 본따서 골목을 조성하고 건물 주변에 나무를 심어 조경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곽상과 곽하 두 동료로 구성된 곽동촌의 동구 밖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저 멀리로는 청산이 치켜서서 사자가 문을 지키는 풍수를 형성합니다. 성문 후의 태극무늬도 이곳의 풍수학적 경관을 잘 보여줍니다. 1609년에 지은 하씨 사당은 곽동의 명총시기 고건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로 곽동 가족문화의 축소판입니다. 사당 입구의 6개 장대는 주인의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주련과 주간, 병풍은 명인 문화를 보여줍니다. 사당의 정원에는 현재 풍속을 보여주는 관이 놓여져 있고 사당과 함께 심어진 라한송도 보기 드문 귀중한 수목입니다. 그 밖에 조상의 위패를 공양하는 불단은 명나라 때의 유물이고 우아하고 예술은 무대 건물은 동네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일반 가옥의 대표로는 명나라 때 신축한 신홍리입니다. 뜰 3겹에 방 30칸을 갖고 있으며 8개 창틀의 목각이 모두 상이합니다. 안채 창틀에는 성인을 뜻하는 봉황 100마리를 새겼고 별채에는 상소로움과 다자다복을 의미하는 까치와 새우, 벼슬을 의미하는 잉어 등을 조각했습니다. 벽돌로 쌓은 담벽에는 산과 물, 인물과 이야기, 옛날의 동전을 비롯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조각을 정교하게 새겨 건물에 목각물과 함께 완벽한 조화를 형성합니다. 수구는 곽동의 령원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이 면도 동시에 외부의 침입을 막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원나라 때 신축한 회룡교가 바로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이 아치홍 다리는 1721년에 재건됐고 1754년에 다리 위에 정자를 세웠으며 풍수학적으로 먼 곳에 석창령, 북산우의 탑과 함께 일직선을 이룹니다. 회룡교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시 속의 주인공인 듯 그림 속에 들어선 듯한 몸과 마음이 아름답고 편안해집니다. 회룡교 곁에는 5m 높이의 든든한 송곽이 길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쌍천구리, 도 샘물의 옛 동네라는 의미의 간판이 걸려있는 성문 후에는 세월의 흔적인 듯 푸른 이끼가 가득하고 성 안팎에는 80여 그루의 키 높은 고목이 울창합니다. 회룡교의 동쪽에는 해발 400m에 달하는 룡산이 아하게 솟아있습니다. 운무가 자욱한 원시림이 모숭한 용산은 삼각형 모양이어서 록색의 피라미드로도 불리웁니다. 룡산 속에 머물면 어디나 6, 7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귀중한 수목인 두목나무가 빽빽하고 그 사이로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며 공기 또한 청신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산이 대만댐을 구라하는 곽동 풍경구에는 대나무가 울창합니다. 초민들은 해마다 대나무를 베서 대나무 쪽배를 모아서는 댐의 물길을 이용해 편리하게 밖으로 수송합니다. 이런 고유한 수송 운송은 초민들에게 불을 창출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별다른 운치 있는 경관을 형성하기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잡습니다. 곽동촌 사람들은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 찻잔과 대나무 필통, 대나무 재투리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듭니다. 또한 호로병의 예관을 이쁘게 단장해서 용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곽동촌에는 절효 폐방과 문창가, 봉지소원, 해린원, 보초남, 오봉탑 등을 비롯해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곽동촌의 목걸이로는 토닭곰과 대나무 통에 지은 밥, 토속요리, 소시지, 두부요리 등이 있으며 귀와 유자 같은 과일도 많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길목에서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서안 반파 박물관입니다. 서안 동부 외곽의 산하 강반에 옛스러운 건물 하나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은 백농원을 등지고 산하를 마주보며 6000년 전 양소문화 모계 사회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존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서안 반파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선사유적 박물관으로서 서안 반파 박물관은 황하유역 신석기 시대 양소문화의 전형적인 유전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상고시기 선민의 지혜와 문명을 알아보는 창구를 열어줬습니다. 서안 반파 박물관은 한 차례 범상치 않은 고고학 발견 속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953년 서안은 방직성을 건설할 때 뜻밖의 천년 넘게 고이 잠든 원시 촌락 유적지를 발굴해냈습니다. 그 후 5년간의 체계적인 발굴을 거쳐 고고학자들은 근 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유적을 발굴해내고 주택 45채, 울타리 2채, 움 200여 개, 도자기 가마 6채, 묘지 200여 채, 그리고 생산도구와 생활도구 만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1958년 서안 반파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개방되어 우리나라 선사유적 보호와 전시에 리정표로 자리매김하고 또 독보적인 특색이 있는 반파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우선 유적 대청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구역은 반파 선민들의 촌락 구도를 완전하게 복원했습니다. 전반 촌락은 비규칙적인 원형으로 구성되었고 깊이와 너비가 5m에 달하는 큰 도랑을 붕괴선으로 삼으며 거주구, 도자기 제조구, 묘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기능구 획분을 통해 우리는 6000년 전의 선민들이 이미 초보적인 사회관리와 공간계획 의식을 갖추었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주구는 촌락의 핵심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대형의 정방형 집인데 고고학자들은 이를 100여 명을 용납할 수 있는 시족의 공중활동 장소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채 중소형 집들이 있는데 대부분 반지하식 건물입니다. 절반이 지하인 건물은 북방의 한랭한 바람을 막을 수 있고 황토의 보온성으로 실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의 내부에는 아궁이, 통로, 통풍구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일부 집에는 여전히 탄화된 나무 기둥과 진흙과 풀을 섞은 벽면이 남아있고 집 사이에는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된 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움들은 선민들의 곡식 창고로 조와 같은 식량을 저장하는 데 쓰이는데 황하유역이 농업 문명 단계에 들어섰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유적대청을 지나 문물진열관에 들어서면 수많은 경이로운 전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파 선민들의 생산도구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논밭을 개간하는 데 쓰는 돌도끼, 돌삽 등이 있는가 하면 알곡을 수확하는 돌칼, 도자기 칼 등이 있는가 하면 원시적인 방직과 재봉기회를 보여주는 뼈바늘, 뼈송곳 등도 있습니다. 그중 직경이 1mm도 되지 않는 뼈바늘은 놀라운 선민들의 연삭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반파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문물은 바로 채색 도자기입니다. 반파 도자기는 흔히 빨간색 바탕, 까만색 무늬로 되었는데 문양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입면 물고기 무늬 대야는 명실상부의 대표성 보물입니다. 대야 내부에 그린 인면과 물고기 무늬는 간결하고도 신비로운 색채를 띱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무늬에 선민들의 토템 숭배가 깃들어 있다고 하고 일부 사람들은 어획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보화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늬를 원시 천문 역법으로 해석해 반파 문화에 짙은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인면 물고기 무늬 대야, 물고기 무늬 채색 도자기 대야, 사슴 무늬 채색 도자기 대야, 그물 무늬 선형 술병 등 문물들은 선민들의 수렵 생활과 자연 숭배를 보여줬습니다. 더훈의 출토도 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몇 개의 구멍만 뚫려있는 도자기 악기로서 더훈으로 간단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데 이는 6천년 전의 반파 선민들이 음악 감각과 예술 추구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묘지의 발견은 반파 시족의 사회구조와 장래 풍속을 연구하는데 관건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서한 반파 박물관은 더 이상 문물만 진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고금을 연결시키는 문화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관내 체험고에서 관광객들은 손수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나무를 문질러 불씨를 얻는 등 원시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합교육에서 고고 모의, 문화 강좌 등 활동을 통해 몰입식으로 선사 문명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산 반파 박물관은 6000년 전의 유산으로 황하 유역 조기 문명의 휘황함을 세인들에게 전하고 중화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진 문화 유전자를 해독했습니다. 반지하식의 가옥에서 솜씨가 뛰어난 채색 도자기까지 누추한 생산 도구에서 신비한 장례 풍속까지 서한 반파 박물관은 목의 시족 사회의 생활 양상과 지혜, 정신적 신앙 등을 낱낱이 보여주며 6000년 전 선민들과의 대화로 중화 문명 최초의 맥박을 짚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미하노라 그대들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축구를 모르는 어문 교원이 축구팀을 만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광동 조해의 소학교 어문 교원 사춘평은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습니다. 지난 8년간 그네는 주동적으로 교원 지원에 참가하러 운남노강 귀조중위에 갔었습니다. 농촌의 어린이들은 그네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축구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문 교원이 어떻게 축구 어머니로 된 것일까요? 가을 학기 첫 등교일에 사춘평은 운남노강 출신 소년 홍룡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홍룡은 노강주에서 가장 좋은 고중에 합격했고 새 학교에 들어간 후 가장 먼저 사춘평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호영룡의 어머니 소개에 의하면 호영룡은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사춘평이 창단한 축구팀에 들어간 후 성격이 활달해진 것입니다. 6학년 때 그들이 귀조순위에서 축구를 함을 한 후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춘평은 호영룡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3년 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사춘평은 이번 여름방학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어린이들이 희소식을 련이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춘평은 조해시 향조구 만자소학교의 어문교원입니다. 2019년 그네는 동서부협력교육지원으로 운남노강에 갔습니다. 정식 등록 전 그네는 혼자 먼저 노강을 다녀왔습니다. 조해에서 지원 건설한 경력소학교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현대식 캠퍼스를 보았고 텅 빈 축구장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돌아보니 어린이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조건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낡은 농구공을 들고 열심히 도구했습니다. 간단한 장비가 아이들의 모든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조사 연구를 통해 사춘평은 새로운 교육 지원 구상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축구의 고장 매주이며 그녀가 가르치는 만자소학교는 전국 첫진의 축구 특색 교육학교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광동의 체육 자원을 노강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축구 장비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청소년 훈련 코치도 데려왔습니다. 비록 제가 어문 교원이고 축구를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학교 축구 발전을 돕기 위해 각지의 자원을 찾아왔습니다. 전교 예선 그날부터 매일 오후 4시 축구팀은 정시 축구장에 나타났습니다. 사춘평은 비록 어문 교원이지만 매번 훈련 때마다 비바람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매번 훈련이 끝난 후 어린이들은 항상 기뻐하며 저에게 선생님, 제가 국가팀 선수 같나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축구팀이 생긴 후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사춘평 또한 어린이들 사이에서 축구 어머니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사춘평은 노강에서의 교육 지원을 마쳤습니다. 떠나는 날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소식은 퍼져나갔고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사춘평은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도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산골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수요로 사춘평은 노강에서의 교육 지원을 마친 후 조해로 돌아가지 않고 귀조 중위로 다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광동의 체육 교원 자원을 산속으로 옮겨갔습니다. 2023년부터 4년 연속으로 노강 어린이들을 데리고 산 밖으로 나가 주니컵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조해, 노강, 조니 세 지역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펼쳤습니다. 교육 지원을 해온 몇 년 동안 사춘평은 결코

0: 일방적인 보내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운남과 규제의 축구팀을 조해로 데려와 경기를 치렀고 올해 여름방학에는 조해 제16소학교 팀을 조니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농촌 어린이들과 도시 어린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친구로 되는 것도 교육지원의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사촌평은 광동으로 돌아가 동문장학단체와 연락해 새 학기 교육지원 계획을 준비했고 운남과 규주의 어린이들을 위해 새 교복과 체육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13년 전 사춘평과 중학교 동창들은 올리브 가지 장학 행동을 발기했습니다. 점효연은 젖진으로 후원을 받은 어린이 중 한 명입니다. 올해 그녀는 종산대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고향인 매주로 돌아와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사춘평의 장학 단체에 가입한 것입니다. 정효연은 13년 전 첫진으로 지원을 받은 어린이로서 현재 자신이 능력이 생기자 단체 참여해 다른 어린이들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구월 사춘평은 만자수학교에 돌아와 어린이들에게 개학 첫 사상 정치 수업을 진행하며 농촌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교육 지원은 단순히 과목 교원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동서부 협력의 가교 역할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준희와 노강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축구에 참여하고 축구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 사랑.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북송 시기 정치가이며 과학자인 심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심과의 자는 존종인데 지금의 항조 전당현 출생이다. 1063년 진사로 된 그는 구호 한립학사가 되어 왕한석의 변법운동에 참가했다. 1054년 지방관으로 임명된 그는 정치 재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심과는 농업 생산을 중시했으며 수리공사를 부리고 성공적인 생산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시켰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심과는 예약을 주관하는 태상승에 임명됐는데 그 시기 그는 개인의 이해 덕지를 따지지 않고 자조 황제에게 국계 민생에 관계되는 제의를 내놓았다. 1074년 병기 공장을 관리하는 판군 기감으로 있을 때 심과는 전차 제도를 연구한 후 황제에게 전쟁 시 전차를 이용해서 북방 기마 민족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건의를 제기했다. 전차는 기마 민족의 기병의 진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한 평화 시기에는 생산 덕으로도 유용할 수 있어 당시 심과리 고안에는 전차를 태평차라고 했다. 1075년 심과는 황제의 오명에 의해서 요나라와 송나라 국경선을 확정하는 담판에 참가했다. 담판에서 조동을 잡기 위해 심과는 수십 권에 달하는 국경선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직접 현지 고찰을 진행했기에 요나라와 6차례 진행한 담판에서 송나라는 시종 주동권을 잡을 수 있었다. 매번 담판에서 요나라는 심과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천여 명의 모사들을 불러들였지만 언제나 담판은 심과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심과리는 정치가이면서 또한 천문학자이다. 그는 천문계기에 대해서 중대한 개혁을 실행했다. 혼인은 중국 고대의 전체 운동을 관측하는 계기이다. 심과는 역대 혼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후 구조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정밀도가 높은 혼인을 만들어냈다. 그는 계시의기도 개진해 계시의 준학성을 높였다. 심과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저서에 기록했는데 그가 집필한 혼이 경표 등 저서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사에서 천문 의기를 논한 걸작으로 되고 있다. 심과는 중국의 전통요법에 대해서도 개혁을 진행했다. 중국의 전통요법은 음양함력인데 이 요법은 절기와 달수에 대해서 고정적이 되지 못했다. 절기는 생산과 생활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심과는 처음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 기력을 제창했다. 심과는 4000

0: 가문으로 있을 때 욕법에 능한 인재들을 사천감에 불러들여서 새로운 욕법을 만들었다. 1075년 봉문력을 만든 후 이를 다시 수정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이 욕법은 송나라 시기 16년간 사용되어 왔다. 만년의 심갈은 은고 생활을 하면서 일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거죠. 몽계필담을 저술했다. 몽계필담은 천문, 수화, 역법, 지리, 지질, 수리, 물리, 생물, 의학, 군사, 문화, 역사, 고고학, 음악 등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소식의 고작이다. 심궐과 같은 인물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국의 과학기술은 송대에 이르러 그야말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1: 끝곡으로 우리 사는 지구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온 나라가 함께 국경절을 경축하고 전남은 광장에서는 국기 개항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 전국 곳곳에서 국기를 개항하며 아름다운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코봉의 교통부문이 전력을 다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1: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설단이 새 중국 창건 77주년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0: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총서기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 공산당, 위대한 중국인민, 위대한 중화민공화국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분투하면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웅대한 정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77년 내 우리 당은 이민을 단합 인솔에 부단히 분발 정진하면서 경제 도약식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석을 창조하고 초유 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첫 번째 분통 목표를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신주 대지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신이 주목하는 새 중국의 성과에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남성 등총시 정수진, 삼가촌 당 총지부석이 리가면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큰 고무를 받았다며 새 중국 창건 77년 이래 이룩한 찬란한 성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방민족촌의 당 총지부 소비로서 저는 이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대중들의 행복감도 날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촌 당 조직을 잘 건설하고 촌 집단 경제를 장대시켜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행복한 와족촌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혜성 마가하 림업국 반전 림장 당지부 소기 장총은 지난 몇 년 사이 생태 환경이 날로 좋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중화 수탑의 물은 점점 맑아지고 림장의 나무도 더 무성해졌으며 생태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고운 생태 녹색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신강역을 자치고 쿠차시 서스탄 가동 구르바그 지역사회 주민 파르자티 쿠르바는 민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한 습금형 총석의 연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해민정책의 인솔하의 고향의 모습은 날로 일신되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료시마냥 굳게 뭉쳐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두 손으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15척이는 전망계획의 원년입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은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 장강기술계는 수백 명 건설자들이 시공 일선에서 분주하게 돌아치며 삼엽수원 신통로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길림성 장춘시 생산 작업장에서는 설계팀이 고속열차 신차 관련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술 난제 해결에 모호를 받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각 업종 각 분의 사람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삼엽순 신통로 건설자 왕성림 씨는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삼엽순 신통로는 15척이는 전망계획의 첫 국가급 중대 상징적 프로젝트로서 현재 선행 굴착구역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프로젝트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총서기의 당부에 부응하여 고품질 고표준으로 재반시공 임무를 추진하며 신통로를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정품 공사로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종차그룹 장춘, 궤도 객차주식유한회사 복흥호 고속열차 설계사 동소련 씨는 습금형 청소기 연사를 듣고 큰 고무를 받았으며 우리 팀이 참여해 연구개발한 복흥호 지능형 고속열차 승격판 열차가 북경 상해 고속철도 궤도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적 혁신을 견제하고 기술난제 해결에 힘을 쏟아 중국 고속철도라는 국가 명함을 빛내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새로운 로종은 영광과 꿈으로 가득한 원종길입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습금형 정석의 지휘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과학적 인도가 있다면 존재의 길에서 부딪히는 위험과 도전을 반드시

0: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걷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몽골 자치구 후커트 사량철도 현대종합물류단지 공종사 마료깡 씨는 총속의 연설은 사기를 북돋아 준다며 지난 몇 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운송하는 상품 품목이 농부산물, 소형 가전에서 완성차, 대형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 통관 효율을 부단히 높이고 경제가 계속 새롭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조양원 관리위원회 리탱림 주임은 우리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에 집중해 과학기술 금융 중간 단계 시험 플랫폼, 성과 전환 등 관건 고리를 잘 포착해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향항 오문 대만 인사들도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에 큰 고무를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정부 혁신과학기술공업국 장만리 부국장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은 차원이 높고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말했습니다. 향한 각계는 반드시 기회를 다잡고 새 국면을 개척하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제도적 우세하에 내외를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옥에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국가 발전 대국에 적극 융합하고 이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립법회 위원이며 오문여성연합회 총회 부리사장인 려기영은 습금형 주석이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드팀없이 관찰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해 오문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 원칙을 단호히 관찰하고 사회 각계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조항의 배려와 기대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세신대학 석좌 교수 요가상은 습금형 종속이가 량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고 량안의 평화 발전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며 교육 종사자로서 청소년 교류로부터 시작해 량안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새로정에서 10월 1일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는 성대한 국기 기양식이 거행되고 각계 인사들이 현장에서 관람하며 함께 조국의 번영과 강성,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0: 10월 1일 도시에서 농촌, 고원에서 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오송 붉은 길을 개양하며 위대한 조국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이를 조국의 동쪽 끝인 흥룡강성 무원시에서 오송 붉은기가 첫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서서히 개항되었습니다. 해남 삼사시의 여러 섬과 암초에서도 웅장한 국가가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강 홍기라포에서는 국기가 해발 5,100여 미터의 파미르 고원에서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서장 라싸, 산서 대원, 내몽골 후코트, 사천 성도, 섬서 서한 등지에서도 장엄한 국기 개양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양식을 참관하고 국가를 부르며 새중국 탄생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서장 라싸시 시민 바이마 조가는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고 대중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강성을 기원하며 우리 고향이 점점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절강성 강시 남호혁명기념관, 강서서금, 북건룡암 등지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혁명기념지를 찾아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조국에 대한 축복을 장엄한 의식 속에 담았습니다. 강서소금의 시민 종연림 씨는 수많은 혁명 선배와 선열들이 피와 목숨으로 오늘날의 평화로운 강산을 지켜냈다며 우리는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 시대 장정의 길을 힘차게

0: 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황해 전초기진 강소송 려눈항의 계산도에서는 섬을 지키는 민병들이 시대모범 왕사화와 함께 바다 바람을 맞으며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1986년부터 왕계제, 왕사화 부부는 섬을 삶의 토전으로 삼아 32년 동안 국권이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수호했습니다. 오늘날 한 패 또 한 패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바통을 이어받아 애국과 헌신의 섬 지키기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계산도 민병초소의 민병 손오품 씨는 왕계제, 왕사화 부부가 32년간 지켜온 이 섬을 이제 우리가 맡아 지켜가게 되었다며 조국과 이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산도를 잘 지키고 오송불군기가 이곳에서 언제나 높이 휘날리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노래하며 사람들은 위대한 시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오송불군기가 광동향항 오문광역도시권의 핵심 중추 프로젝트인 사자양 통로 건설 현장에서 휘날렸습니다. 3천여 명 건설자들은 명절에도 일터를 지키며 프로젝트 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희성 소강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국기를 올리며 또 한 해의 풍년을 경축했습니다. 온남성 노강 더룽강향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광장에 모여 국경적 산골짜기에서 애국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더룽강향의 조가 수확철입니다. 한 걸음의 천년을 뛰어넘었다고 할 만큼 더룽족은 빈곤 해탈의 역사적 격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현지 실정에 맞춰 리마 경제, 특색 축산, 생태 문화 관광 등 향촌 진흥의 새로운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운남노강 도룽강향 마고촌 주민 당옥성 씨는 마을 사람들의 지갑이 점점 도둑해지고 삶이 날로 더 보람지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향을 잘 건설하고 국경을 잘 지켜 당정이 우리 더룽족들에게 준 아낌없는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를 남사 인해초 선빈초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상경찰 동안 한 편대가 명절에도 일선을 사수했습니다. 집법인원들은 갑판의 돌혈에 장엄한 국기 개항식을 거행하며 조국 남해의 안녕을 소했습니다. 이번 국경절부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주요 명절 국기 개항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국기 광장 설치 규범화, 공문 수호기팀 조직 등을 통해 공문에서의 국기 동시 개양 계열 행사를 상시화했습니다. 이를 향항특별행정구 정부는 금자형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오송불군기와 향항특별행정구 국기가 개항되고 국기와 국기를 탄 헬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선박들은 빅토리아항 수면에서 물 기둥을 뿜으면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금련화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문 보안부대가 처음으로 중국식 보병 대형으로 금련화 광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를 전군 각 부대의 장병들은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말리, 남수단, 레바논 등 해외 평화 유지 임무 지역과 원해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제49진 호송 편대 장병들은 위대한 조국의 경의를 표하고 번영하는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노래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첫날 인원 이동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 전 사회 지역 간 이동 인원이 연인수로 3억 3,400만 명이 이루고 도로 이동이 약 9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 0시부터 7승 이하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료가 면제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었고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은 연결로 차로 수를 늘려 통행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는 10월 1일 연인수로 2,48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2,324편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북경 상해, 북경 광주, 북경 할빈 등 주요 간선에서는 야간 고속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성도, 상해, 광주 등지의 고속철도역은 야간 운영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10월 1일 전국 수상 여객 운송량은 연인수로 1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운수부 구조인양 시스템은 대형 수준을 격상해 배치하고 재해성 기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 선박 운송 안전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민용항공은 10월 1일 연일수로 251만 명 여객을 수송하고 항공편 19,982편을 운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 상황 조정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가을 곡물 재배 면적은 안정 속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수확 작물인 옥수수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대면적 수확이 시작돼 진행률이 30%를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른 편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한 톨의 알곡이라도 낭비 없이 입고 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태안 비송시에서는 63만 모 여름 옥수수가 현재 집중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비송시 호톤진 장점촌의 옥수수 밭에서는 북두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한 졸기와 이삭동시수확 옥수수 수확기가 전력으로 수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 염광영 씨는 기존 기종에 비교할 때 이 기계의 수확 손실률은 안정적으로 1.5% 이하로 요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옥수수를 수확하려면 먼저 이삭을 따고 다시 줄기를 처리해야 하며 두 번 일을 해야 했고 시간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수확기를 사용하면서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전체 효율이 50%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갈 수확 기간 비송에서는 총 68개의 농기계 수리 거점이 설치돼 14개 진과 거리를 포괄했습니다. 비송시 농업기계발전서비스센터 직원 모동승 씨는 14개 일용식 긴급 논밭 구조팀이 대기하고 있어 수확기에 고장이 나면 1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해 처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고장은 밭에서 수리하고 큰 고장은 가까운 수리 거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을 수확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북성 석가상 원시현에 45만 여모 옥수수가 잇따라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원시현 농업농촌국은 농기계 부문을 현장에 파견하여 농기계 장비 고장, 논밭 화재 안전 등 각종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며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시현 농업농촌국 지원 경려위원회는 가을 수확 작업은 9월 25일부터 시작돼 10월 10일까지 기본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국은 24시간 전문 전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4개 긴급 수확구조 서비스팀을 구성해 모든 서비스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을 곡물의 풍산과 풍작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0월 1일은 제20회 아시안게임 개막 후 12번째 경기일입니다. 이날 금메달 29개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금메달 4매, 은메달 4매, 동메달 5매 총 13개의 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선두를 지켰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이날 첫 금메달은 요트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49인급 결승 1회 치러진 경기에서 중국의 온재성 류첨조가 앞선 경기들에서 뒤쳐져 있던 상황을 뒤집고 해당 종목에 1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카누 슬라름 종목에서도 중국이 금메달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남자 싱글 카누 결승에서 장지성이 98초 영구로 코스를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10월 1일 금메달 2개가 나왔습니다. 여자 볼더링 결승에서 장열동은 앞선 3개 루트를 모두 한꺼번에 완등했으며 3번 루트를 한꺼번에 완등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4번 루트에서도 역시 한꺼번에 득점 지점에 도달한 그녀는 최종 85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스피드 4트랙 경기에서 저수경이 준결승과 결승에 잇따라서 부정 출발에 방해를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최종 4초 7-1로 우승했습니다. 테니스 종목에서 여자 단식 준결승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장수가 카자흐스탄의 푸틴 체바를 2-0으로 꺾고 왕희후는 1번 시드인 필리핀의 얄라를 2-1로 역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아시안게임 테니스 여자 단식 6연승을 조기 확정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 한 장도 거머쥐었습니다.

련일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절단이 국경절 초대회 등 활동을 개최하면서 중외 각계 인사들이 다 함께 새 중국 창건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레빈들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월 30일 국경절 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각계 친선 인사들과 각국 사절 등 8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레빈들은 중미 관계가 안정적인 호조세를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개최한 국경절 초대회에 참석한 규빈들은 중미 양국이 인문동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시안 주재 중국 사절단도 최근 초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중국-아시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5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웽그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최근 국경절 초대회를 열어 중국 웽그리아 수교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뉴니지, 스웨덴, 볼스카 등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도 련일 초대회 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인사들은 친선 협력에 대해 논의하며 호혜 상생과 공동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종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제조업, 소비업,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성장을 실현하면서 경제 운행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계속해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장이 부진한 세계 경제에도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왕효성 교수는 각종 외부적인 충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의 측면에서도 중국 결책층은 정세를 잘 파악해 더 적극적이고 힘있는 거시적 정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혁 확대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심화했으며 중국 각계는 과학기술 혁신에 의거해 분발 진취하고 착실하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기초가 안정적이고 우세가 많으며 강인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기에 경제가 위험 부담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 신생, 강인성이라는 세 가지 선명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 기반이 안정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로서 중국은 가장 광범위한 기동 공간과 위험 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5.3% 성장했고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9.7% 성장했으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3.8% 성장하면서 공업 기반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2.6% 성장했는데 그중 서비스 소매액은 상품 소매액보다 3.9%포인트 빠른 5.0% 성장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소비가 소비 확대의 주요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소비자 물가는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고 인민币 환율도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며 외환 보유액은 3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고 자신감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운행은 외국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네슬레 종합권 리사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켓은 회사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제품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래 중국에 대한 투자를 60억 원 이상 새로 추가했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90% 이상이 현지 생산을 실현하면서 중국 시장에 깊이 용납했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인공지능, 친환경 저탄소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경제 새로운 동력 에너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말에 소집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신국 에너지 전환을 다그쳐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신동력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50% 이상에 달했고 공업 로봇 생산량은 동기 대비 28.5% 증가했으며 3D 인쇄 설비 생산량은 52.3% 증가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40.2% 증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로적 판매량은 전반 판매량의 50%를 초과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5% 증가했습니다. 상술한 일련의 데이터는 중국 제조업이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중고급으로 다그쳐 전환되면서 신동력의 경제발전 지탱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혁신활력은 중국에 대한 더 많은 외자 유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결 서비스 제조업체인 독일 카츠의 관련 책임자는 회사가 3천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강소 상숙 3기 공장이 최근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현지화 혁신과 생산 배치를 추진하고 중국 시장의 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결 산업의 전환과 승격에 조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의 강인성이 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외무역을 예로 들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보호주의 고조 등 도전에 직면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하면서 강력한 강인성을 보여주었고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주입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8%포인트 높은 22%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이 글로벌 슈퍼 구매사이자 초대형 판매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 들어 벨라루시, 독일 등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 행사가 열리면서 중국이 국제 경제 무역의 호혜 협력 공간을 부단히 넓혀주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면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둔엄하며 내수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경제 발전은 여전히 많은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의 경제 운영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기본 기조는 변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력 에너지의 발전과 장대, 개혁 개방 확대 심화, 거시 정책의 효과 발휘와 극대화에 따라 중국은 경제가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고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량완 시작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또 세계 경제에 더 많은 중국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태양지의 롬평처럼 앞으로 중국 기회 2.0은 세계 기회 2.0이 돼 세계와 더 많은 성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경제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전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가장 더운 지역에서 랭수성 오류를 길러낸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모리따니에서 펼쳐진 길상방주호의 진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81년에 열린 당조항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신중국 창건 이전의 당의 역사를 회고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일부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특히 모태똥 동지와 모태똥 사상을 정확히 평가하고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좌적인 그릇된 관점과 우적인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고 전당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당이 일치 단결에 앞을 내다보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다 잘 추진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첫 번째 역사 결의를 제정한 지 어느덧 76년이 지났고 두 번째 역사 결의를 제정한 지도 은 4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40년간 당과 국가의 사업이 크게 발전했고 당의 리론과 실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앞날을 전망하면서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 특히 지난 4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객관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여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 그리고 당과 인민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한 후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역사적 고비에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전당이 사상과 의지와 행동을 한층 더 통일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오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지난 100년간 당의 기세 드높은 분투 노정을 돌이켜보면 시간폭이 길고 관련된 범위가 넓어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총화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앞날을 열어나갈 때 대한 요구에 따라 당이 걸어온 빛나는 노정을 잘 총화하고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에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잘 총화하며 당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추진해 오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가 분발 매진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리론과 실천을 잘 총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이 지난 100년간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하며 당이 승리를 거듭해온 위대한 역사적 행정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전면적으로 총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시종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면서 막수주의의 중국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신시대 당의 혁신 리론에 대한 리해와 파악을 심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끊임없이 당의 단결을 수호하고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의 정치건설 강화라는 막수주의 정당의 이 선명한 특징과 정치적 우위를 깊이 터득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중국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과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혈연적 연계를 깊이 인식하고 인민을 위해 행복을 더 잘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자기 혁명을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영원한 과제로 삼는 의지와 신념을 굳히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당이 시종 굳건한 용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역사 발전의 법칙과 대세를 깊이 연구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하고 기성의 분투 목표에 따라 기세도 높이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가장 더운 지역에서 랭수성 오류를 길러낸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돌판 분지는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고장으로 불리웁니다. 뜨겁게 달궈진 대지에서는 만리장성과 경황대운하와 함께 중국 고대 3대 공정으로 꼽히는 가레즈가 천년 동안 조용히 흐르면서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돌판은 과일과 멜론 재배로 유명했지만 수산 양식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레즈를 통해 흘러나오는 천산의 빙천 융해 덕분에 랭수성 오류 산업이 한창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혹서 지방에서 랭수성 오류를 키워낸 비밀을 찾기 위해 취재진 일행은 포도구에서 출발해 차로 신강 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의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비 사막 깊숙한 곳에 들어서서 차에서 내리자 뜨거운 열기가 몰려왔지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맑고 차가운 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형의 양식 수조 안에는 무지개 송어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신강 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 책임자 왕은풍은 지하수로가 햇빛을 차단해 증발을 막기 때문에 수채는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게다가 산소가 풍부하고 깨끗하며 또한 외부에서 유래되는 병원체가 없어 무지개 송어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10도에서 18도 성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모회사 샤이람호 어업의 20여 년에 걸친 랭수어 양식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는 돌판에 자리 잡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고비 사막 어업을 발전시키고 고효율 절수형 공업화 양식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회사는 육상 기반 물의 이중 활용 양식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테면 광개 용수를 먼저 오류 양식에 사용한 뒤 다시 광개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용수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식 배출수는 다단계 침전, 료과 정화를 거쳐 기준을 충족시킨 뒤 링근 포도원과 과수원, 농작물 재배지에 사용되어 수자원의 다중 리용을 실현했습니다. 신강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의 수석 기술 전문가인 강흠은 전통적인 지표수 양식 모델은 거의 반년 가까운 저온기를 겪어야 하기에 무지개 송어의 성장이 느리지만 돌판에서는 가레즈 물이 사계절 항온을 유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시스템과 고효율 디지털 환경 관리 기술을 통해 수소 이온 농도 지수와 아모니아성 질소, 용존 산소 등 핵심 지표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생산량이 전통 방식에 비해 8배에서 10배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이 흥해야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0: 특색 랭수성 어업을 바탕으로 현지 여러 민족 주민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링겐 수산물 가공, 콜드체인 물류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으며 농목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디지털화 지능으로 농민 부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은풍은 합작사 방식을 통해 양식 기술 실습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현지 수산 전문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이 모두 랭수성 어류를 양식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 수요량이 여전히 큰데 기업 단독으로는 거대한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고비 사막 사이로 련이은 양식지가 펼쳐지고 지어 육성으로부터 성우 양식, 현대화 가공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랭수성 어류 산업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술원 강흠은 3년간의 양식을 거쳐 올해 무지개 송어 생산량은 2,000톤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리를 거친 신선 제품은 24시간 이내에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수리지혜가 현대 양식 기술을 만나면서 고비 사막에 새로운 해양 산업이 일어섰습니다. 하나하나의 무지개 송어들이 고비 사막을 지나 전국 대시장으로 나아가면서 건조한 혹서의 땅에서 물로 산업을 이루어낸 부유의 다반지 하나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모리타니에서 펼쳐진 길상 방주호의 진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기적 소리가 울리자 길상호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9월 15일 오전 모리타니 수도 누악쇼뚜 우정항 부두에는 꽃과 형형색색의 깃발이 갑판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우러졌습니다. 중국 해군 길상 방주호 의료선이 사하라 사막과 대서양이 맞닿은 이곳에 도착해 화학 사명 2026 임무의 첫 번째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봉사 첫날 길상 방주호는 첫 신생아를 맞이했고 의료진은 그를 다정하게 길상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아이샤타는 그전까지 현지에서 산정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출산이 림박했을 때 의사는 태아가 둔이로 있어 분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구에 정박한 중국 의료선에서 진료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배에 오른 뒤 중국 측 의사는 추가 검사에서 아이샤타가 임신성 고혈압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의사의 위험부담 설명을 듣고 가족과 상의한 뒤 그녀는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이어 길상방주호의 이번 임무 첫 수술이 진행되었고 아이샤타는 약 3.4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통역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아이샤타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후 병원선에 간호부 서련 주임이 아기를 병실로 안고 들어갔고 의료진은 다시 세심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상병원의 의무주임인 축강은 일찍 2024년에 평화방주호 병원선을 따라 모리타니에 온 적이 있고 2년 후인 오늘 또다시 길상방주호를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진료과와 진료실 설치로부터 진료 접수를 배치하기까지 그리고 의무진 사이의 조율까지 축강주임은 천상의 의료 업무를 하나하나 기자에게 자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임무 때부터 축강주임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곳 날씨는 매우 덥고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그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의료 지원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절박한 수요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임무에 참여한 사람은 또 소독 공급 업무를 담당한 맹요해가 있습니다. 2년 전 평화방주호를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때 현지 주민들의 열정과 선의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녀는 이번 원정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했습니다. 주로 의료기기 처리를 담당하는 맹요해는 임상검사와 수술을 위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비록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녀는 이 일 역시 현지 환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의과 의사 주욱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중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료 중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환자들 사이의 입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은 뒤 곧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했고 다음 날에는 소개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침술과 부항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주욱은 때로는 오전만 해도 지인의 소개로 온 환자 여러 명을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의과 의사 황념 앞에서 환자 무바라크는 문진에 답하면서 손으로 뒷목과 어깨를 두드려 불편한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부항치료가 끝난 뒤 어깨에는 둥근 부항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만지면서 이 자국은 언제쯤 사라지는가? 고 물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며칠 뒤면 곧 사라진다는 말을 듣자 무바라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목을 한번 돌리면서 어깨가 확실히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황념 의사는 많은 현지 환자들이 이전에 부항치료나 침술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지만 진료 과정에서 망설임이나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의사들에 대한 현지 환자들의 신뢰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의료대가 60여 년간 깊이 뿌리내린 데서 비롯됩니다. 제36진 모리타니 지원 중국 의료팀은 현재 현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항기간 의료팀은 길상 방주호와 안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합동 진료를 펼쳤습니다. 의료대장 왕우는 현지에 뿌리내린 의료대의 림상 경험과 병원선의 첨단 전문가 팀이 결합되어 양측의 빈틈없는 협력이 진료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 항해에 나선 백의 천사들은 나중에는 출발해 귀국하겠지만 모리타니에 상주하는 중국 의사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드넓은 대양을 항행하는 방주든 사막 변두리의 주둔지에서든 백의 천사들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건강과 길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정금합니다. Hello.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한번 돌이켜볼까요? 알람을 설정했지만 두 번, 세 번 미루고 출근길엔 남의 인생을 구경하고 퇴근하면 누워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은 월요일로 미루고 결심은 새해로 미룹니다. 네, 그렇게 미룬 시간들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네, 오늘도 나는 어정쩡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2도 초도 아닌 절반의 결심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절반만 걸친 인생은 어느 쪽의 결실도 얻지 못합니다. 가려면 지금 하고 버리려면 오늘 버리세요. 인생은 결단한 만큼만 길을 열어줍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장백산 아래에서 26년간 고향을 지키며 인상 꿈을 무르익혀가는 리국봉의 창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김오불량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우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여 개혁의 체계성, 통합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협력적이고

품질 발전 단계에 들어서는 바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보호를 총괄하는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이 멉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녹색 전환의 내생적 동력이 부족하고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며 탄소 배출이 높은 등 특징이 여전히 뚜렷한 바 자원 환경의 제약이 점차 심해지는 등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보다 큰 개혁 결심과 보다 실질적인 개혁 조치로 고수준 보호에 영향을 미치고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및 기재 장애를 단호히 혁파하여 발전 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서둘러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수준의 보호로 녹색 생산력을 육성하고 고품질 발전을 뒤받쳐 주어야 합니다.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호전으로 인민 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석근평 종속에는 량완 생태 환경은 가장 공평한 공공 제품이자 가장 널리 혜택이 되는 민생 복지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은 당의 사명과 취지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서 민생 복지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부응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생태 문명 제도의 집행력과 강성 제약을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생태 환경 정비의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전면적인 개선과 근본적인 호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 시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를 인솔하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긴박한 수요입니다. 석근평 종속에는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인류는 승패와 영역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 환경 정비의 복잡성, 존엄성, 불확정성이 늘어나며 정치와 추세가 뚜렷하게 증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도전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생태환경 전략, 국제 및 외교 전략의 협동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서의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의 추진을 인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 임무,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결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종종 목표의 중요한 방면으로 명확히 하고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임무와 중대한 조치를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를 겨냥하여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제반 임무를 애누리 없이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기초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0: 생태 환경 보호 감사를 강화하고 아름다운 종국 건설 성과에 대한 고과를 착실히 전개하며 지방의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생태 환경 보호 책임제 관련 규정을 재정 실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 용도 관리 통제 및 계획 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자연 자원 자산 재산권 제도 및 관리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인민적 소유의 자연 자원 자산 소유권 위탁 대리 기제를 보완하며 생태 환경 보호, 자연 자원 보호 및 리용, 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 등 책임 고과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자연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리용 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제약해야 합니다. 국가 생태 안전 사업 조율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 생태 안전 위험에 대한 연구 판단 평가, 감측 및 조기 경보, 응급 대응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 환경 법전을 변천하고 생태 환경, 자원,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 제정과 조문 개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길림성 도문시는 당 건설로 기층 관리를 인솔하는 것을 견제하고 전액의 정원 공동관리 모식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사회관리체계 보완을 통해 민생봉사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며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기층관리 새 구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시적인 가정방문을 지역사회관리의 토대성 사업으로 삼아 대중이 시급하고 어렵고 걱정하고 절박히 요구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후주택의 야간 조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사별권을 조직해 현장을 답사하고 인대 대표의 협조를 통해 80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12세트의 조화 로명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구의 야간 출행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현재 전시 13개 지역사회에서는 공동건설단이 주택관리회사, 주민, 당대표, 인대대표, 종교위원 등 여러 면의 힘을 모아 함께 민생실사를 논의하는 사업기세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관리사업의 동심원을 점점 더 넓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변경통상구 도시로서 시정 당건설을 인솔로 기층관리를 깊이 있게 갖고 왔습니다. 정원 공동관리 정책을 2.0 버전으로 승격시키고 주민의 친근한 벗 주제 활동을 심화시켜 관리 모식을 단일 돌파해서 체계적인 연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네, 관리 역량을 일선에 배치하고 봉사 자원을 통합하며 민생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통해 당 건설의 붉은 파탕색이 변경 도시의 곳곳에 스며들게 하고 그 성과를 주민들이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도문시는 정원 공동관리 10가지 배려 사업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법은 친근한 정, 친근한 수요, 친근한 벗, 친근한 대호, 친근한 대책, 친근한 회의, 친근한 업무, 친근한 브랜드, 친근한 격자마, 친근한 길을 일체화한 관리 공정으로 공동건설단이 주택관리기업, 주민, 사회조직 등 다양한 주체를 하나의 관리 격자망으로 연결하여 협동관리 사업구조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일은 주민이 의논하고 주민이 처리한다는 사업 원칙을 견제하여 전시의 각 아파트 단지에 67개 정원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청과 이사정자 등 협의 공정을 마련했습니다. 기층에서 실제 상황 파악 전문 사업과 결부하여 법도내 적침을 정리, 전동 오토바이 충전기 설치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고 친근한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친근한 대책을 재생하고 친근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완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성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도문시는 시범은 변민생활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 주민의 구매, 식사, 출행, 학습, 오락 등 여러 유형의 생활 수요를 둘러싸고 상업봉사, 문화체육, 레저, 정무처리 등 부대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 전역을 아우르는 시범은 생활봉사망을 촘촘히 엮어 집문 앞의 행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민생활권 건설은 지역사회봉사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동시에 건설된 지역사회 문화활동 공간은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상시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봉사기능 최대화, 근무 공간 최소화 원칙에 따라
47개 당원 민중봉사중심 자원을 통합하고 로닌식당, 분쟁조정실, 아동의집, 문화활동실, 도서관, 종이건강양생관 등 다양한 기능공간을 높은 표준에 맞춰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원 간부들은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심에 부응하는 민생실사를 해결하며 군중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른바 민생 약속을 행복한 현실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호상감식 지역사회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민족사업을 기층관리 전과정에 일관시켰습니다. 네, 주민 수요에 맞춰 20여 개 업체를 통합한 지역사회 상호연맹형을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 포인트 교환 기제를 도입해 노인과 아동 상호 돌봄, 건강 양생, 안마, 공익, 가사 봉사 등 민생 봉사를 대상

풍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여러 민족이 안정되고 부유해지며 융합되고 희망을 품도록 지원하고 또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주민의 친근한 보스로서의 공동관리 조치부터 15분 편민생활권을 통한 행복한 실격, 그리고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호상감식 지역사회 따뜻한 실천까지 네, 여러 민족 한부와 주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도문시는 지역사회를 무대로, 봉사를 연결고리로, 문화를 자양분으로 삼아 기증관리에 말초신경 하나하나를 주민융합과 사회활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또 당건설로 병강도시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

북부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봐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장백산 아래에서 26년간 고향을 지키며 인삼 꿈을 모루 익혀가는 리국봉의 창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림성 영길시 조양천진 팔도촌 리마 인삼기지에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부식토냐음이 숲속을 감돕니다. 연변 국봉 인삼업 유한회사 총경리 리국봉은 숲속에 쪼그리고 앉아 인삼 부근의 낙엽을 조심스레 걷어내며 흙의 감촉으로 습기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인삼 줄기에 달린 붉은 열매가 진푸른 숲속에서 요란히 눈에 띕니다. 네, 이곳은 2000년에 씨앗을 뿌린 자리입니다. 올해로 26년이 되었지요. 초렴에 이르는 이 리마 인삼 기지는 얼핏 보면 평범한 산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리국봉에게 있어서 이 숲은 수많은 이야기가 새겨진 기억의 지도나 다름없습니다. 씨앗을 뿌린 해, 멧돼지가 휩쓸고 간 자리, 그리고 어느 구역의 인삼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는지까지 지금 이 산림에는 10만 여폭의 인삼이 흩어져 자라고 있습니다. 20년을 넘긴 개체 생존율이 불과 1.5%, 30년 이상은 더 귀해집니다. 네, 리마 인삼은 참 까다로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네, 리국봉이 몸을 일으키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네, 물을 좋아하지만 장만은 싫어하고 빛을 싫어하지만 전혀 없어도 안 됩니다.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야 되고 완전한 그늘도 안 되죠. 오직 나뭇잎 사이로 비껴드는 산란광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는 우거진 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습도와 일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어도 안 됩니다. 씨앗을 뿌린 뒤에는 얼마나 살아남는지는 오로지 그 자체의 생명력에 달렸습니다. 네, 리마 인삼은 거름도 주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으며 자광막도 설치하지 않아 생장 환경이 야생 산삼과 같습니다.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성삼이 되고 해가 도해질수록 그 가치도 깊어집니다. 올해 45세 리국봉이 리마 인삼 재배 길에 들어선 것은 집안 어른들이 인삼 장사를 해온 인연이 컸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따라 판매일을 돕기도 했고 또 려룡성으로 가서 산업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멀리 갈수록 생각은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고향은 천혜의 자연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인삼 산업을 일구기에 전망이 좋습니다. 네, 그 확신은 고향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2000년 그는 영길시 팔도천의 전해무의 산림을 임대했습니다. 이곳을 택한 원인은 예전에 이 일대에서 야생 인삼이 발견된 적이 있었고 또 인삼 생장에 적합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그는 길림성 지반시에도 땅을 임대하여 두 곳을 오가며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네, 리마 인삼 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씨앗을 숲에 뿌리고 나면 첫 5년 동안은 거의 수익이 없다고 합니다. 잡초가 인삼 모종보다 더 높게 자라고 7, 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2008년 지만시 투도진의 임대지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던 차에 하룻밤 사이 멧돼지가 들이닥쳐 땅을 파헤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리옥봉은 진흙탕 속에 나뒹구는 부러진 뿌리와 줄기를 바라보며 한동안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시 가치로 100만 원에 가까운 인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무렵 지급해야 할 대금이 쌓여만 갔고 장부의 적자는 눈이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인삼밭에 쏟아부은 자금만 해도 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고비를 넘기 위해 그는 차와 집을 팔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소 체면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던 그도 어쩔 수 없이 친척과 지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공경을 잘 아는 소중한 친구가 수십만 원을 기꺼이 빌려주었고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모아 간신히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저축을 전부 쏟아부었지요. 리국봉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이 고스란히 깔려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팔도촌의 땅은 그대로였고 인삼도 남아있었어요. 그는 마음을 다잡고 인삼밭을 지키며 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은 다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갔습니다. 기업이 안정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는 온 마을이 함께 일하고 소득을 늘리는 일이야말로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리국봉은 30명에서 50명의 촌민들을 일주일가량 고용합니다. 하루 로임은 인당 260원으로 촌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그의 큰 형부 리영걸은 그를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네, 국봉이는 자신은 빠듯하게 살아도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매년 연변 청년연합회를 통해 3천여 원을 기부하고 쌀과 기름, 밀가루 등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정엽이 주최하는 자선활동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리국봉은 이런 일들을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공익활동은 기업인으로서의 본분이자 정협위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네, 리국봉의 시선은 인삼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6년간 오직 품질 좋은 인삼을 키우는 데만 몰두한 그에게는 산속 깊이 묻혀 알려지지 않은 인삼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올해 7월 14일 그는 북경에서 열린 중한세계야생산삼산업연맹 설립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기간 그는 애국 전문가들에게 장백산 야생인삼의 우수한 품질과 독특한 경쟁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고향의 야생인삼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리마 인삼기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숲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리마 인삼산업은 투자 대비 회수 주기가 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죠.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합니다. 고향의 이 귀한 특산물은 누군가 지키고 전해가야 합니다. 네, 2023년 리국봉은 길림성 제2기 향촌지능우수인재로 선정됐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용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백산 인삼의 브랜드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네, 숲속 깊은 곳에서 26해를 맞은 인삼이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리국봉의 꿈 또한 그 숲속의 인삼처럼 고향 땅에 뿌리 내려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그, 기, 모양, 모, 안일, 불, 날일, 양, 기모, 불량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용모가 아주 못생겼다 라는 뜻입니다. 네, 춘추시대의 정나라의 연명은 얼굴이 못생겼으나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왕은 대신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늘 연명을 예로 들곤 했습니다. 어느 한 번은 진나라의 집권자인 위헌자가 대부 가신을 기라는 곳에 파견했습니다. 작별에 앞서 위헌자는 가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진나라의 숙향이 정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용모가 추한 연명이 숙향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던지라 그 인품을 알아보리라 생각하고 노비들 속에 섞여 숙향을 만났소이다. 연맹이 노비들 속에서 살이 깊은 말을 하니 술잔을 들던 숙향이 이를 듣고는 이 사람은 연맹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연맹의 손을 잡고 술상에 모시고 말했소이다. 이전에 가대부가 추하게 생겼고 그 부인은 용모가 수레했으나 시집 온 후에는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가대부가 부인과 함께 사냥을 나가서 활로 꽁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때야 부인이 웃으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예, 가대부가 사람이란 그 무엇인가 재능이 있어야 한다. 내가 궁수를 몰랐다면 당신은 계속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네, 이어 숙향이 연맹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 당신의 용모가 수려하지 않으니 거기에 말까지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만날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기모불량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형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뜻할 때 목자가 실제로는 뜨거울 때 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끓여낸 죽을 두어 번 불고 바로 마시고 막 데친 고기를 소스에 찍어 바로 입에 넣으며 막 우려낸 뜨거운 차를 뜨겁다고 외치면서도 참지 못하고 한 모금 삼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은 입이 될 정도로 뜨거워야 신선하고 위를 따뜻하게 하며 솥의 기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이 뜨거움을 느낄 정도라면 음식의 온도는 식도가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2016년에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 섭취가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이를 EA류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진정 주의해야 할 점은 정상적으로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너무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여 식도 점막이 대임, 회복, 재대임을 반복적으로 겪는 겁니다. 네, 사람마다 온도에 대한 내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온도가 좀 뜨겁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딱 좋다고 느끼고 심지어 70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뜨거운 음식을 자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에 대한 내성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뜨겁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서 식도도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도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뚜렷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시에 식도 점막도 매우 연약하고 예민합니다. 음식의 온도가 65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면 식도 점막이 쉽게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점막은 스스로 회복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점막이 손상, 회복, 재손상, 재회복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이 과정은 식도암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온 나라가 함께 국경절을 경축하고 천안문 광장에서는 국기 개항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 전국 곳곳에서 국기를 개항하며 아름다운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코봉의 교통 부문이 전력을 다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1: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설단이 새 중국 창건 77주년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0: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평 총서기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 공산당, 위대한 중국인민, 위대한 중화민공화국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분투하면서 강국 건설과 민족풍의 웅대한 정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77년 내 우리 당은 이민을 단합 인솔에 부단히 분발 정진하면서 경제 도약식 발전과 사회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하고 초유 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첫 번째 분통 목표를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신주 대지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신이 주목하는 새 중국의 성과에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남성 등총시 정수진 삼가촌 당 총지부석이 리가면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큰 고무를 받았다며 새 중국 창건 77년 이래 이룩한 찬란한 성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방민족촌의 당 총지부 서기로서 저는 이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대중들의 행복감도 날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촌 당 조직을 잘 건설하고 촌 집단 경제를 장대시켜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행복한 와족촌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예성 마가하 림업국 반전 림장 당지부 서기 장총은 지난 몇 년 사이 생태 환경이 날로 좋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중화 수탑의 물은 점점 맑아지고 림장의 나무도 더 무성해졌으며 생태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고운 생태 녹색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신강역을 자치고 쿠차시 서스탄 가동 구르바그 지역사회 주민 파르자티 쿠르바는 민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한 습금형 총석의 연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해민정책의 인솔하의 고향의 모습은 날로 일신되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료시마냥 굳게 뭉쳐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두 손으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15척이는 전망계획의 원년입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은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 장강기술계는 수백 명 건설자들이 시공 일선에서 분주하게 돌아치며 삼엽수원 신통로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기림성 장춘시 생산작업장에서는 설계팀이 고속열차 신차 관련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술 난제 해결에 모호를 받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각 업종 각 분의 사람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삼엽순 신통로 건설자 왕성림 씨는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삼엽순 신통로는 15척이는 전망계획의 첫 국가급 중대 상징적 프로젝트로서 현재 선행 굴착구역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프로젝트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총서기의 당부에 부응하여 고품질 고표준으로 재반시공 임무를 추진하며 신통로를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정품 공사로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종차그룹 장춘, 궤도 객차조식 요한회사 복흥호 고속열차 설계사 동소련 씨는 섭금형 청소기 연설을 듣고 큰 고무를 받았으며 우리 팀이 참여해 연구개발한 복흥호 지능형 고속열차 승격판 열차가 북경 상해 고속철도 궤도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적 혁신을 견제하고 기술난제 해결에 힘을 쏟아 중국 고속철도라는 국가 명함을 빛내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새로운 로종은 영광과 꿈으로 가득한 원종길입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습금형 정석의 지휘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과학적 인도가 있다면 좋은 일의 길에서 부딪히는 위험과 도전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신심을 굳히며 목표를 따라 중국식 현대화의 화려한 장을 힘써 쏘내려갈 것입니다. 홍군장정기념비원 관리처 오류민 부처장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확고한 지도와 한 세대 또 한 세대 중국인들의 단결 분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청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홍군장정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 특히는 청소년들이 이 험난한 세월을 료해하고 좋은 일에 힘을 얻어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걷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몽골 자치구 후커트 사량철도 현대종합물류단지 공정사 마력강 씨는 청소기 연설은 사기를 북돋아준다며 지난 몇 년간 중국 유럽 전기화물열차가 운송하는 상품 품목이 농부산물, 소형 가전에서 완성차, 대형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 통관 효율을 부단히 높이고 경제가 계속 새롭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조양원 관리위원회 리탱림 주임은 우리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0: 옥에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국가 발전 대국에 적극 용납하고 이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립법회 위원이며 오문여성연합회 총회 부리사장인 려기영은 섭금형 주석이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드팀없이 관찰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해 오문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 원칙을 단호히 관찰하고 사회 각계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조항의 배려와 기대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세신대학 석좌 교수 요가상은 습금형 종속이가 량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고 량간의 평화 발전을 전력으로 수할 것을 강조했다며 교육 종사자로서 청소년 교류로부터 시작해 량간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새로정에서 10월 1일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는 성대한 국기 기양식이 거행되고 각계 인사들이 현장에서 관람하며 함께 조국의 번영과 강성,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0: 10월 1일 도시에서 농촌, 고원에서 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오송 붉은 길을 개양하며 위대한 조국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이를 조국의 동쪽 끝인 흥룡강성 무원시에서 오송 붉은 기가 첫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서서히 개양되었습니다. 해남 삼사시의 여러 섬과 암초에서도 웅장한 국가가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강 홍기라포에서는 국기가 해발 5,100여 미터의 파미르 고원에서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서장 라싸, 산서 대원, 내몽골 후코트, 사천 성도, 섬서 서안 등지에서도 장엄한 국기 개양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양식을 참관하고 국가를 부르며 새중국 탄생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서장 라싸시 시민 바이마 조가는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고 대중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강성을 기원하며 우리 고향이 점점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절강성 강시 남호혁명기념관 강서서금 북근 용암 등지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혁명 기념지를 찾아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조국에 대한 축복을 장엄한 의식 속에 담았습니다. 강서서금의 시민 총연림 씨는 수많은 혁명 선배와 선열들이 피와 목숨으로 오늘날의 평화로운 강산을 지켜냈다며 우리는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 시대 장정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황해 전초기진 강소송 려눈항의 계산도에서는 섬을 지키는 민병들이 시대모범 왕사화와 함께 바다 바람을 맞으며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1986년부터 왕계제 왕사화 부부는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32년 동안 국권이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수호했습니다. 오늘날 한 패 또 한 패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바통을 이어받아 애국과 헌신의 섬 지키기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계산도 민병초소의 민병 손오품 씨는 왕계제 왕사화 부부가 32년간 지켜온 이 섬을 이제 우리가 맡아 지켜가게 되었다며 조국과 이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산도를 잘 지키고 오송 붉은 기가 이곳에서 언제나 높이 휘날리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노래하며 사람들은 위대한 시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를 오송 붉은 기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핵심 중추 프로젝트인 사자양 통로 건설 현장에서 휘날렸습니다. 3천여 명 건설자들은 명절에도 일터를 지키며 프로젝트 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희성 소강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국기를 올리며 또 한 해의 풍년을 경축했습니다. 온남성 노강 더룽 강향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광장에 모여 국경적 산골짜기에서 애국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0: 도롱강 향해 조가 수확철입니다. 한 걸음의 천년을 뛰어넘었다고 할 만큼 도롱족은 빈곤 해탈의 역사적 격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현지 실정에 맞춰 리마 경제, 특색 족산, 생태 문화 관광 등 향촌 진흥의 새로운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운남노강 도롱강향 마고촌 주민 당옥성 씨는 마을 사람들의 지갑이 점점 도둑해지고 삶이 날로 더 보람지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향을 잘 건설하고 국경을 잘 지켜 당정이 우리 도롱족들에게 준 아낌없는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를 남사 인해초 선빈초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상경찰 동안 한 편대가 명절에도 일선을 사수했습니다. 집법인원들은 갑판의 도렬에 장엄한 국기 개항식을 거행하며 조국 남해의 안녕을 소호했습니다. 이번 국경절부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조여 명절 국기 개항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국기 광장 설치 규범화, 공문 수호기팀 조직 등을 통해 공문에서의 국기 동시 개양 계열 행사를 상시화했습니다. 이를 향양특별행정구 정부는 금자형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오송 붉은기와 향양특별행정구 국기가 개항되고 국기와 국기를 단 헬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선박들은 빅토리아항 수면에서 물 기둥을 뿜으면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금련화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문 보안부대가 처음으로 중국식 보병 대형으로 금련화 광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를 전군 각 부대의 장병들은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말리, 남수단, 레바논 등 해외 평화유지 임무지역과 원해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제49진 호송편대 장병들은 위대한 조국의 경의를 표하고 번영하는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노래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첫날 인원 이동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 전 사회 지역 간 이동 인원이 연인수로 3억 3,400만 명에 이르고 도로 이동이 약 9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 0시부터 7성 이하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료가 면제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었고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은 연결로 차로 수를 늘려 통행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는 10월 1일 연인수로 2,48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2,324편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북경 상해, 북경 광주, 북경 할빈 등 주요 간선에서는 야간 고속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성도, 상해, 광주 등지의 고속철도역은 야간 운영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10월 1일 전국 수상 여객 운송량은 연인수로 1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운수부 구조인양 시스템은 대형 수준을 격상해 배치하고 재성 기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 선박 운송 안전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민용항공은 10월 1일 연인수로 251만 명 여객을 수송하고 항공편 19,982편을 운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 상황 조정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가을 곡물 재배 면적은 안정 속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수확 작물인 옥수수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대면적 수확이 시작돼 진행률이 30%를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른 편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한 톨의 알곡이라도 낭비 없이 입고 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태안 비송시에서는 63만 모 여름 옥수수가 현재 집중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비송시 호툰진 장점촌의 옥수수 밭에서는 북두 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한 졸기와 이삭 동시 수확 옥수수 수확기가 전력으로 수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 염광영 씨는 기존 기종에 비교할 때 이 기계의 수확 손실률은 안정적으로 1.5% 이하로 유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옥수수를 수확하려면 먼저 이삭을 따고 다시 줄기를 처리해야 하며 두 번 일을 해야 했고 시간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수확기를 사용하면서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전체 효율이 50%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갈 수확 기간 비성에서는 총 68개의 농기계 수리 거점이 설치돼 14개 진과 고리를 포괄했습니다. 비성시 농업기계발전서비스센터 직원 모동승 씨는 14개 일용식 긴급 논밭 구조팀이 대기하고 있어 수확기에 고장이 나면 1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해 처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고장은 밭에서 수리하고 큰 고장은 가까운 수리 거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을 수확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북성 석가상 원시현에 45만 여모 옥수수가 잇따라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원시현 농업농촌국은 농기계 부문을 현장에 파견하여 농기계 장비 고장, 논밭 화재 안전 등 각종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며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시현 농업농촌국 지원 경료연수는 가을 수확 작업은 9월 25일부터 시작돼 10월 10일까지 기본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국은 24시간 전문 전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4개 긴급 수확구조 서비스팀을 구성해 모든 서비스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을 곡물의 풍산과 풍작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0월 1일은 제20회 아시안게임 개막 후 12번째 경기일입니다. 이날 금메달 29개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금메달 4매, 은메달 4매, 동메달 5매 총 13개의 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선두를 지켰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이날 첫 금메달은 요트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49인급 결승 1회 치러진 경기에서 중국의 온재성 류첨조가 앞선 경기들에서 뒤처져 있던 상황을 뒤집고 해당 종목에 1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카누 슬라름 종목에서도 중국이 금메달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남자 싱글 카누 결승에서 장지성이 98초 영구로 코스를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10월 1일 금메달 2개가 나왔습니다. 여자 볼더링 결승에서 장열동은 앞선 3개 루트를 모두 한꺼번에 완등했으며 3번 루트를 한꺼번에 완등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4번 루트에서도 역시 한꺼번에 득점 지점에 도달한 그녀는 최종 85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스피드 4트랙 경기에서 저수경이 준결승과 결승에 잇따라서 부정 출발에 방해를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최종 4초 7-1로 우승했습니다. 테니스 종목에서 여자 단식 준결승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장수가 카자흐스탄의 푸틴 체바를 2-0으로 꺾고 왕희후는 1번 시드인 필리핀의 얄라를 2-1로 역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아시안게임 테니스 여자 단식 6연승을 조기 확정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 한 장도 거머쥐었습니다.
0: 연일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절단이 국경절 초대회 등 활동을 개최하면서 중외 각계 인사들이 다 함께 새 중국 창건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레빈들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월 30일 국경절 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각계 친선 인사들과 각국 사절 등 8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레빈들은 중미 관계가 안정적인 호조세를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개최한 국경절 초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중미 양국이 인문동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시안 주재 중국 사절단도 최근 초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중국 아시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5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웽그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최근 국경절 초대회를 열어 중국 웽그리아 수교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뉴니지, 스웨덴, 볼스카 등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도 연일 초대회 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인사들은 친선 협력에 대해 논의하며 호혜 상생과 공동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종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제조업, 소비업,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성장을 실현하면서 경제 운행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계속해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장이 부진한 세계 경제에도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왕효성 교수는 각종 외부적인 충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의 측면에서도 중국 결책층은 정세를 잘 파악해 더 적극적이고 힘있는 거시적 정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혁 확대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심화했으며 중국 각계는 과학기술 혁신에 의거해 분발 진취하고 착실하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기초가 안정적이고 우세가 많으며 강인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기에 경제가 위험 부담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 신생, 강인성이라는 세 가지 선명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 기반이 안정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로서 중국은 가장 광범위한 기동 공간과 위험 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5.3% 성장했고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9.7% 성장했으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3.8% 성장하면서 공업 기반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2.6% 성장했는데 그중 서비스 소매액은 상품 소매액보다 3.9%포인트 빠른 5.0% 성장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소비가 소비 확대의 주요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소비자 물가는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고 인민币 환율도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며 외환 보유액은 3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고 자신감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운행은 외국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네슬레 중화권 리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켓은 회사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제품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래 중국에 대한 투자를 60억 원 이상 새로 추가했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90% 이상이 현지 생산을 실현하면서 중국 시장에 깊이 용납했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인공지능, 친환경 저탄소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경제 새로운 동력 에너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말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신국 에너지 전환을 다그쳐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신동력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50% 이상에 달했고 공업 로봇 생산량은 동기 대비 28.5% 증가했으며 3D 인쇄 설비 생산량은 52.3% 증가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40.2% 증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로적 판매량은 전반 판매량의 50%를 초과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5% 증가했습니다. 상술한 일련의 데이터는 중국 제조업이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중고급으로 다그쳐 전환되면서 신동력의 경제발전 지탱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혁신활력은 중국에 대한 더 많은 외자 유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결 서비스 제조업체인 독일 가처의 관련 책임자는 회사가 3천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0: 강소 상숙 3기 공장이 최근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현지화 혁신과 생산 배치를 추진하고 중국 시장의 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결 산업의 전환과 승격에 조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의 강인성이 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외무역을 예로 들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보호주의 고조 등 도전에 직면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하면서 강력한 강인성을 보여주었고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주입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8%포인트 높은 22%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이 글로벌 슈퍼 구매사이자 초대형 판매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 들어 벨라루시, 독일 등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 행사가 열리면서 중국이 국제경제무역의 호혜협력 공간을 부단히 넓혀주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면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둔엄하며 내수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경제발전은 여전히 많은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의 경제 운영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기본 기조는 변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력 에너지의 발전과 장대, 개혁 개방 확대 심화, 거시 정책의 효과 발휘와 극대화에 따라 중국은 경제가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량완 시작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또 세계 경제에 더 많은 중국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태양지의 롬평처럼 앞으로 중국 기회 2.0은 세계 기회 2.0이 돼 세계와 더 많은 성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1: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가장 더운 지역에서 랭수성 오류를 길러낸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모리타니에서 펼쳐진 길상방주호의 진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5: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6: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81년에 열린 당조항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신중국 창건 이전의 당의 역사를 회고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일부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특히 모택동 동지와 모택동 사상을 정확히 평가하고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좌적인 그릇된 관점과 우적인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고 전당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당이 일치 단결에 앞을 내다보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다 잘 추진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첫 번째 역사 결의를 제정한 지 어느덧 76년이 지났고 두 번째 역사 결의를 제정한 지도 은 4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40년간 당과 국가의 사업이 크게 발전했고 당의 리론과 실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앞날을 전망하면서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 특히 지난 4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객관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여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 그리고 당과 인민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한 후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역사적 고비에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전당이 사상과 의지와 행동을 한층 더 통일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오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지난 100년간 당의 기세 드높은 분투 노정을 돌이켜보면 시간폭이 길고 관련된 범위가 넓어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총화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앞날을 열어나갈 때 대한 요구에 따라 당이 걸어온 빛나는 노정을 잘 총화하고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에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잘 총화하며 당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추진해 오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가 분발 매진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리론과 실천을 잘 총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이 지난 100년간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하며 당이 승리를 거듭해온 위대한 역사적 행정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전면적으로 총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시종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면서 막수주의의 중국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신시대 당의 혁신 리론에 대한 리해와 파악을 심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끊임없이 당의 단결을 수호하고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의 정치건설 강화라는 막수주의 정당의 이 선명한 특징과 정치적 우위를 깊이 터득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과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혈연적 연계를 깊이 인식하고 인민을 위해 행복을 더 잘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자기 혁명을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영원한 과제로 삼는 의지와 신념을 굳히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

0: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당이 시종 굳건한 영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역사 발전의 법칙과 대세를 깊이 연구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하고 기성의 분투 목표에 따라 기세도 높이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가장 더운 지역에서 랭수성 오류를 길러낸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돌판 분지는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고장으로 불리웁니다. 뜨겁게 달궈진 대지에서는 만리장성과 경황대운하와 함께 중국 고대 3대 공정으로 꼽히는 가레즈가 천년 동안 조용히 흐르면서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돌판은 과일과 멜론 재배로 유명했지만 수산 양식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레즈를 통해 흘러나오는 천산의 빙천 융해 덕분에 랭수성 오류 산업이 한창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혹서 지방에서 랭수성 오류를 키워낸 비밀을 찾기 위해 취재진 일행은 포도구에서 출발해 차로 신강 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의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비 사막 깊숙한 곳에 들어서서 차에서 내리자 뜨거운 열기가 몰려왔지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맑고 차가운 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형의 양식 수조 안에는 무지개 송어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신강 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 책임자 왕은풍은 지하수로가 햇빛을 차단해 증발을 막기 때문에 수채는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게다가 산소가 풍부하고 깨끗하며 또한 외부에서 유래되는 병원체가 없어 무지개 송어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10도에서 18도 성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모회사 샤이람호 어업의 20여 년에 걸친 랭수어 양식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는 돌판에 자리 잡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고비 사막 어업을 발전시키고 고효율 절수형 공업화 양식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회사는 육상 기반 물의 이중 활용 양식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테면 광개 용수를 먼저 오류 양식에 사용한 뒤 다시 광개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용수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식 배출수는 다단계 침전, 료과 정화를 거쳐 기준을 충족시킨 뒤 인근 포도원과 과수원, 농작물 재배지에 사용되어 수자원의 다중 리용을 실현했습니다. 신강화주 가레즈 어업위안 회사의 수석 기술 전문가인 강흠은 전통적인 지표수 양식 모델은 거의 반년 가까운 저온기를 겪어야 하기에 무지개 송어의 성장이 느리지만 돌판에서는 가레즈 물이 사계절 항온을 유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시스템과 고효율 디지털 환경 관리 기술을 통해 수소 이온 농도 지수와 아모니아성 질소, 용존 산소 등 핵심 지표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생산량이 전통 방식에 비해 8배에서 10배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이 흥해야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색 랭수성 어업을 바탕으로 현지 여러 민족 주민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링근 수산물 가공, 콜드체인 물류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으며 농목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디지털화 지능으로 농민 부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은풍은 합작사 방식을 통해 양식 기술 실습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현지 수산 전문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이 모두 랭수성 오류를 양식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 수요량이 여전히 큰데 기업 단독으로는 거대한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고비 사막 사이로 련이은 양식지가 펼쳐지고 지어 육성으로부터 성어 양식, 현대화 가공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랭수성 오류 산업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술원 강흠은 3년간의 양식을 거쳐 올해 무지개 송어 생산량은 2,000톤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리를 거친 신선 제품은 24시간 이내에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수리 지혜가 현대 양식 기술을 만나면서 고비 사막에 새로운 해양산업이 일어섰습니다. 하나하나의 무지개 송어들이 고비 사막을 지나 전국 대시장으로 나아가면서 건조한 혹서의 땅에서 물로 산업을 이루어낸 부유의 다반지 하나가 더 생기게

0: 되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모리타니에서 펼쳐진 길상 방주호의 진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기적 소리가 울리자 길상호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9월 15일 오전 모리타니 수도 누악쇼뚜 우정항 부두에는 꽃과 형형색색의 깃발이 갑판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우러졌습니다. 중국 해군 길상 방주호 의료선이 사하라 사막과 대서양이 맞닿은 이곳에 도착해 화학 사명 2026 임무의 첫 번째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봉사 첫날 길상 방주호는 첫 신생아를 맞이했고 의료진은 그를 다정하게 길상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아이샤타는 그전까지 현지에서 산정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출산이 림박했을 때 의사는 태아가 둔이로 있어 분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구에 정박한 중국 의료선에서 진료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배에 오른 뒤 중국 측 의사는 추가 검사에서 아이샤타가 임신성 고혈압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의사의 위험부담 설명을 듣고 가족과 상의한 뒤 그녀는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이어 길상방주호의 이번 임무 첫 수술이 진행되었고 아이샤타는 약 3.4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통역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아이샤타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후 병원선에 간호부 서련 주임이 아기를 병실로 안고 들어갔고 의료진은 다시 세심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상병원의 의무주임인 축강은 일찍 2024년에 평화방주호 병원선을 따라 모리타니에 온 적이 있고 2년 후인 오늘 또다시 길상방주호를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진료과와 진료실 설치로부터 진료 접수를 배치하기까지 그리고 의무진 사이의 조율까지 축강주임은 선상의 의료 업무를 하나하나 기자에게 자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임무 때부터 축강주임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곳 날씨는 매우 덥고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그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의료 지원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절박한 수요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임무에 참여한 사람은 또 소독 공급 업무를 담당한 맹요해가 있습니다. 2년 전 평화방주호를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때 현지 주민들의 열정과 선의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녀는 이번 원정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했습니다. 주로 의료기기 처리를 담당하는 맹요해는 림상 검사와 수술을 위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비록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녀는 이 일 역시 현지 환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의과 의사 주욱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중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료 중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환자들 사이의 입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은 뒤 곧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했고 다음 날에는 소개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침술과 부항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주욱은 때로는 오전만 해도 지인의 소개로 온 환자 여러 명을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의과 의사 황념 앞에서 환자 무바라크는 문진에 답하면서 손으로 뒷목과 어깨를 두드려 불편한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부항치료가 끝난 뒤 어깨에는 둥근 부항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만지면서 이 자국은 언제쯤 사라지는가? 고 물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며칠 뒤면 곧 사라진다는 말을 듣자 무바라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목을 한번 돌리면서 어깨가 확실히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황념 의사는 많은 현지 환자들이 이전에 부항치료나 침술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지만 진료 과정에서 망설임이나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의사들에 대한 현지 환자들의 신뢰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의료대가 60여 년간 깊이 뿌리내린 데서 비롯됩니다. 제36진 모리타니 지원 중국 의료팀은 현재 현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항기간 의료팀은 길상 방주호와 안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합동 진료를 펼쳤습니다. 의료대장 왕우는 현지에 뿌리내린 의료대의 림상 경험과 병원선의 첨단 전문가 팀이 결합되어 양측의 빈틈없는 협력이 진료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 항해에 나선 백의 천사들은 나중에는 출발해 귀국하겠지만 모리타니에 상주하는 중국 의사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드넓은 대양을 항행하는 방주든 사막 변두리의 주둔지에서든 백의 천사들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건강과 길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점검합니다. Hello.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알람을 설정했지만 두 번, 세 번 미루고 출근길엔 남의 인생을 구경하고 퇴근하면 누워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은 월요일로 미루고 결심은 새해로 미룹니다. 네, 그렇게 미룬 시간들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네, 오늘도 나는 어정쩡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2도 초도 아닌 절반의 결심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절반만 펼친 인생은 어느 쪽의 결실도 얻지 못합니다. 가려면 지금 하고 버리려면 오늘 버리세요. 인생은 결단한 만큼만 길을 열어줍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장백산 아래에서 26년간 고향을 지키며 인상 꿈을 무르익혀가는 리국봉의 창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김오불량의 뜻풀이와 유래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우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여 개혁의 체계성, 통합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부흥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새로운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수순의 보호로 고품질의 발전을 뒤받쳐주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녹색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기반이고 신질 생산력 자체가 바로 녹색 생산력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식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은 이미 녹색화, 저탄소화를 다그치는 고품질 발전 단계에 들어서는 바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보호를 총괄하는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이 멉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녹색 전환의 내생적 동력이 부족하고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며 탄소 배출이 높은 등 특징이 여전히 뚜렷한 바 자원 환경의 제약이 점차 심해지는 등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보다 큰 개혁 결심과 보다 실질적인 개혁 조치로 고수준 보호에 영향을 미치고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및 기재 장애를 단호히 혁파하여 발전

0: 정치적 문제로서 민생복지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부응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생태문명제도의 집행력과 강성 제약을 강화하며 생태환경보호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생태환경 정비의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전면적인 개선과 근본적인 호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를 인솔하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긴박한 수요입니다. 석근형 정석에는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인류는 승패와 영역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 환경 정비의 복잡성, 존엄성, 불확정성이 늘어나며 정치화 추세가 또렷하게 증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도전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생태환경 전략, 국제 및 외교 전략의 협동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발전 이익을 겨련히 수호하고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서의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의 추진을 인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 임무,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결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종 목표의 중요한 방면으로 명확히 하고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임무와 중대한 조치를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를 겨냥하여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제반 임무를 애누리 없이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기초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생태환경보호감사를 강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에 대한 고과를 착실히 전개하며 지방의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생태환경보호 책임제 관련 규정을 재정 실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국토공간 용도관리 통제 및 계획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자연, 자원, 자산, 재산권 제도 및 관리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인민적 소유의 자연, 자원, 자산, 소유권 위탁 대리 기제를 보완하며 생태 환경 보호, 자연 자원 보호 및 리용, 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 등 책임 고과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자연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리용 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제약해야 합니다. 국가생태안전사업조율기제를 보완하고 국가생태안전위험에 대한 연구판단평가, 감측 및 조기경보, 응급대응 및 처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을 변천하고 생태환경, 자원,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의 제정과 조문개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0: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영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전망 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길림성 도문시는 당 건설로 기층 관리를 인솔하는 것을 견제하고 전액의 정원 공동관리 모식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사회관리체계 보완을 통해 민생봉사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며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기층관리 새 구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시적인 가정방문을 지역사회관리의 토대성 사업으로 삼아 대중이 시급하고 어렵고 걱정하고 절박히 요구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후주택의 야간 조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사별권을 조직해 현장을 답사하고 인대 대표의 협조를 통해 8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12세트의 조화로명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구의 야간 출행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현재 전시 13개 지역사회에서는 공동건설단이 주택관리회사, 주민, 당대표, 인대대표, 종교위원 등 여러 면의 힘을 모아 함께 민생실사를 논의하는 사업기세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관리사업의 동심원을 점점 더 넓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변경통상구 도시로서 시정 당건설을 인솔로 기층관리를 깊이 있게 가꿔왔습니다. 정원 공동관리 정책을 2.0 버전으로 승격시키고 주민의 친근한 벗 주제 활동을 심화시켜 관리 모식을 단일 돌파해서 체계적인 연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네, 관리 역량을 일선에 배치하고 봉사 자원을 통합하며 민생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통해 당 건설의 붉은 파탕색이 변경 도시의 곳곳에 스며들게 하고 그 성과를 주민들이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도문시는 종원 공동관리 10가지 배려 사업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법은 친근한 정, 친근한 수요, 친근한 벗, 친근한 대호, 친근한 대책, 친근한 회의, 친근한 업무, 친근한 브랜드, 친근한 격자마, 친근한 길을 일체화한 관리 공정으로 공동건설단이 주택관리기업, 주민, 사회조직 등 다양한 주체를 하나의 관리 격자망으로 연결하여 협동관리 사업구조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일은 주민이 의논하고 주민이 처리한다는 사업 원칙을 견지하여 전시의 각 아파트 단지에 67개 종원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청과 이사정자 등 협의 공정을 마련했습니다. 기층에서 실제 상황 파악 전문 사업과 결부하여 법도 내 적침을 정리, 전동 오토바이 충전기 설치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고 친근한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친근한 대책을 재생하고 친근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완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성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도문시는 15분 편민생활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 주민의 구매, 식사, 출행, 학습, 오락 등 여러 유형의 생활 수요를 둘러싸고 상업봉사, 문화체육, 레저, 정무처리 등 부대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 전역을 아우르는 15분 생활봉사망을 촘촘히 엮어 집 문 앞의 행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민생활권 건설은 지역사회봉사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동시에 건설된 지역사회 문화활동 공간은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상시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봉사기능 최대화, 근무 공간 최소화 원칙에 따라
47개 당원 민중봉사 중심 자원을 통합하고 론인식당, 분쟁조정실, 아동이집, 문화활동실, 도서관, 종이건강양생관 등 다양한 기능공간을 높은 표준에 맞춰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원 간부들은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심에 부응하는 민생실사를 해결하며 군중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른바 민생 약속을 행복한 현실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호상감식 지역사회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민족사업을 기층관리 전과정에 일관시켰습니다. 네, 주민 수요에 맞춰 20여 개 업체를 통합한 지역사회 상호연맹형을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 포인트 교환 기제를 도입해 노인과 아동 상호 돌봄, 건강 양생, 안마, 공익 가사 봉사 등 민생 봉사를 대상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여러 민족이 안정되고 부유해지며 융합되고 희망을 품도록 지원하고 또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주민의 친근한 보스로서의 공동관리 조치부터 15분 편민생활권을 통한 행복한 실격, 그리고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호상감식 지역사회 따뜻한 실천까지 네, 여러 민족 한부와 주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도문시는 지역사회를 무대로, 봉사를 연결고리로, 문화를 자양분으로 삼아 기증관리에 말초신경 하나하나를 주민 용합과 사회 활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또 당건설로 병강도시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장백산 아래에서 26년간 고향을 지키며 인삼 꿈을 모루 익혀가는 리국봉의 창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림성 영길시 조양천진 팔도촌 리마 인삼기지에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보식토내음이 숲속을 감돕니다. 연변 국봉 인삼업 유한회사 총경리 리국봉은 숲속에 쪼그리고 앉아 인삼 부근의 낙엽을 조심스레 걷어내며 흙의 감촉으로 습기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인삼 줄기에 달린 붉은 열매가 짙푸른 숲속에서 요란히 눈에 띕니다. 네, 이곳은 2000년에 씨앗을 뿌린 자리입니다. 올해로 26년이 되었지요. 초림에 이르는 이 리마 인삼 기지는 얼핏 보면 평범한 산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리국봉에게 있어서 이 숲은 수많은 이야기가 새겨진 기억의 지도나 다름없습니다. 씨앗을 뿌린 해, 멧돼지가 휩쓸고 간 자리, 그리고 어느 구역의 인삼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는지까지 지금 이 산림에는 10만 여폭의 인삼이 흩어져 자라고 있습니다. 20년을 넘긴 개체 생존율이 불과 1.5%, 30년 이상은 더 귀해집니다. 네, 리마 인삼은 참 까다로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네, 리국봉이 몸을 일으키며 손에 묻은 흙을 토어냈습니다. 네, 물을 좋아하지만 장만은 싫어하고

빛을 싫어하지만 전혀 없어도 안 됩니다.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야 되고 완전한 그늘도 안 되죠. 오직 나뭇잎 사이로 비껴드는 산란광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는 우거진 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습도와 일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어도 안 됩니다. 씨앗을 뿌린 뒤에는 얼마나 살아남는지는 오로지 그 자체의 생명력에 달렸습니다. 네, 리마인삼은 거름도 주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으며 자광막도 설치하지 않아 생장 환경이 야생 산삼과 같습니다.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성삼이 되고 해가 도해질수록 그 가치도 깊어집니다. 올해 45세 리국봉이 리마 인삼 재배 길에 들어선 것은 집안 어른들이 인삼 장사를 해온 인연이 컸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따라 판매일을 돕기도 했고 또 련흉성으로 가서 산업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멀리 갈수록 생각은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고향은 천혜의 자연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인삼 산업을 일구기에 전망이 좋습니다. 네, 그 확신은 고향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2000년 그는 영길시 팔도천의 전해무의 살림을 임대했습니다. 이곳을 택한 원인은 예전에 이 일대에서 야생 인삼이 발견된 적이 있었고 또 인삼 생장에 적합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그는 길림성 지반시에도 땅을 임대하여 두 곳을 오가며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네, 리마 인삼 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씨앗을 숲에 뿌리고 나면 첫 5년 동안은 거의 수익이 없다고 합니다. 잡초가 인삼 모종보다 더 높게 자라고 7, 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2008년 지반시 두도진의 임대지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던 사이에 하룻밤 사이 멧돼지가 들이닥쳐 땅을 파헤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리옥봉은 진흙탕 속에 나뒹구는 부러진 뿌리와 줄기를 바라보며 한동안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시 가치로 100만 원에 가까운 인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무렵 지급해야 할 대금이 쌓여만 갔고 장부의 적자는 눈이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인삼밭에 쏟아본 자금만 해도 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고비를 넘기 위해 그는 차와 집을 팔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소 체면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던 그도 어쩔 수 없이 친척과 지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공경을 잘 아는 소중한 친구가 수십만 원을 기꺼이 빌려주었고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모아 간신히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저축을 전부 쏟아부었지요. 리국봉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이 고스란히 깔려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팔도천의 땅은 그대로였고 인삼도 남아있었어요. 그는 마음을 다잡고 인삼밭을 지키며 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은 다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갔습니다. 기업이 안정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는 온 마을이 함께 일하고 소득을 늘리는 일이야말로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리국봉은 30명에서 50명의 전민들을 일주일가량 고용합니다. 하루 로임은 인당 260원으로 전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그의 큰 형부 리영걸은 그를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네, 국봉이는 자신은 빠듯하게 살아도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매년 연변청년연합회를 통해 3천여 원을 기부하고 쌀과 기름, 밀가루 등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정엽이 주최하는 자선활동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리고뽕은 이런 일들을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공익활동은 기업인으로서의 본분이자 정엽위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네, 리국봉의 시선은 인삼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6년간 오직 품질 좋은 인삼을 키우는 데만 몰두한 그에게는 산속 깊이 묻혀 알려지지 않은 인삼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올해 7월 14일 그는 북경에서 열린 중한세계야생산삼산업연맹 설립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기간 그는 애국 전문가들에게 장백산 야생인삼의 우수한 품질과 독특한 경쟁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고향의 야생인삼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리마 인삼기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숲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리마 인삼 산업은 투자 대비 횟수 주기가 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죠.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합니다. 고향의 이 귀한 특산물은 누군가 지키고 전해 가야 합니다. 네, 2023년 리국봉은 길림성 제2기 향촌지능 우수 인재로 선정됐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용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백산 인삼의 브랜드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네, 숲속 깊은 곳에서 26해를 맞은 인삼이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리국봉의 꿈 또한 그 숲속의 인삼처럼 고향 땅에 뿌리 내려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그, 기, 모양, 모, 안일, 불, 날일, 양, 기모, 불량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용모가 아주 못생겼다 라는 뜻입니다. 네, 춘추시대의 정나라의 연명은 얼굴이 못생겼으나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왕은 대신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늘 연명을 예로 들곤 했습니다. 어느 한 번은 진나라의 집권자인 위헌자가 대부 가신을 기라는 곳에 파견했습니다. 작별에 앞서 위헌자는 가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진나라의 숙향

이 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용모가 초한 연명이 숙향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던지라 그 인품을 알아보리라 생각하고 노비들 속에 섞여 숙향을 만났소이다. 연명이 노비들 속에서 살이 깊은 말을 하니 술잔을 들던 숙향이 이를 듣고는 이 사람은 연명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연명의 손을 잡고 술상에 모시고 말했소이다. 이전에 가대부가 추하게 생겼고 그 부인은 용모가 수레했으나 시집 온 후에는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가대부가 부인과 함께 사냥을 나가서 활로 꽁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때에야 부인이 웃으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예, 가대부가 사람이란 그 무엇인가 재능이 있어야 한다. 내가 궁수를 몰랐다면 당신은 계속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네, 이어 숙향이 연맹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 당신의 용모가 수려하지 않으니 거기에 말까지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만날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네, 거사성어 김오불량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다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해온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뜻할 때 목자가 실제로는 뜨거울 때 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끓여낸 죽을 두어 번 불고 바로 마시고 막 데친 고기를 소스에 찍어 바로 입에 넣으며 막 우려낸 뜨거운 차를 뜨겁다고 외치면서도 참지 못하고 한 모금 삼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은 입이 될 정도로 뜨거워야 신선하고 위를 따뜻하게 하며 솥의 기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이 뜨거움을 느낄 정도라면 음식의 온도는 식도가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2016년에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 섭취가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이를 EA류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진정 주의해야 할 점은 정상적으로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너무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여 식도 점막이 대임, 회복, 재대임을 반복적으로 겪는 겁니다. 네, 사람마다 온도에 대한 내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온도가 좀 뜨겁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딱 좋다고 느끼고 심지어 70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뜨거운 음식을 자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에 대한 내성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뜨겁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서 식도도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도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뚜렷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시에 식도 점막도 매우 연약하고 예민합니다. 음식의 온도가 65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면 식도 점막이 쉽게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점막은 스스로 회복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점막이 손상, 회복, 재손상, 재회복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이 과정은 식도암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6 석굴사 보호국제논단이 산서대동에서 열렸습니다. 논단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석굴사 자원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보호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석굴사 기후 적응성 보호 능력이 전면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5년 내 우리나라는 30여 부의 석굴사 보호 계획을 편찬했으며 누계로 400여 가지 석굴사 보호 보수와 환경 정돈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중소형 석굴에 대한 사천, 중경, 잔동 등지의 긴급 보호 성과가 뚜렷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중점 석굴사 보안시설이 전면적 포화를 실현했고 막고굴, 맥적산 등 유명 유산지에 조기경보 플랫폼이 잇따라 완성되어 위험부담 관측과 예방통제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고대 벽화, 안반 유적, 근조지역 석굴사 보호 등 분야에서 일련의 관건 기술 성과를 거두었으며 관련 연구체계가 날로 보완되었습니다. 석굴사 보호의 중국 방안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 미국, 일본 등 20여 개 국가와 지역의 근 30개 기구와 문화유산 보호 보건, 고고학 역사 연구, 돈황학 연구, 문화예술 연구 등 분야에서 국제 교류 협력을 널리 전개했습니다. 중국 키르기즈스탄 문화유산 보호 합동 실험실이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유산 기상 환경 관측과 위험부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황연구원 등 국내 기구들도 해외연구기구와 심층 협력을 전개해 유산 데이터 관리, 관측 등 과제를 함께 공략하면서 전세계 석굴사 보호에 중국의 데이터와 지혜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6부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대국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향촌 풍수가 가장 좋은 동네 곽동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서안 반파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축구를 모르는 어문 교원이 축구팀을 만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4 당도 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제16부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대국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대국의 현대화이다. 선진 국가의 총 인구수보다도 많은 14억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선다는 것은 구 규모로 보나 과업의 막적성과 복잡성으로 보나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그 발전 경로와 추진 방식도 필연적으로 자기만의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대한 인구 규모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직면한 기본 걱정이고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한 나라와 지구는 30개도 안 되고 그 인구도 10억에 불과합니다. 14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현대화를 실현하면 현대화에 진입한 세계 인구 규모를 두 배로 누리고 현대화의 세계 판도를 철저히 바꾸게 되는 바 이는 인류 역사에 심원한 영향을 끼치는 대사입니다. 이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가치 지향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우리 당의 근본적인 정치 입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당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용단은 사회주의 현대화는 시종 이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이민을 위하고 인민의 의가하며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방대한 인구 규모에 하여 우리나라의 현대화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만의 자립자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취업, 주택,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기본 공공서비스의 압력이 크며 현대화 건설에 수요되는 요소의 보장 등에서는 막대한 압력을 가져다 줍니다. 인구 대국은 인구 대국으로서의 난제가 있지만 그 난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국 독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인 것입니다. 반면에 인구 대국은 또 인구 대국으로서의 오시가 있습니다. 방대한 인구 규모는 거대한 인구 보너스를 창출해 노동, 인력, 자본, 집약형 산업들을 지탱시켜주면서 초대 규모의 시장과 경제체를 형성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확관 용도하에 우리는 선진국들이 몇 백년을 걸쳐 완수한 공업화 행정을 불과 수십 년 만에 완수하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해 이략 세계 제2위의 경제체로 부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에 일련의 새로운 특징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규모가 전례 없이 크고 강도가 가장 높으며 수혜자가 가장 많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조직 실시해서 절대적인 빈곤을 전면적으로 퇴치하고 예정대로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습니다. 또한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흥의 도시화를 적극 추진해 1억 명의 비호족 인구가 도시호족에 입적하는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고 상주 인구의 도시화율이 64.7%에 달했습니다. 보다 충분하고 보다 질 높은 취업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위생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시설, 학생들에게는 교육시설,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환자들에게는 의료시설, 노인들에게는 양로시설, 소민들에게는 주거시설, 약자들에게는 구제시설을 마련해주는 사업에서 부단히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구가 14억이 넘는 동방대국이 중국 공산당의 용다에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건설하는 현대화가 중국 공산당의 용단은 사회주의 현대화, 중국식 현대화가 아니라 소방화 혹은 전면 서방화된 현대화라면 우리의 현대화 건설에 오늘과 같은 좋은 국면이 있을 수 없고 더 좋은 미래는 더 운운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우리나라처럼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주축이고 인솔자로서 엄밀한 조직 체계

0: 을 견제하고 힘을 모아 큰 일을 해내는 사회주의 지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거루 돌보는 가운데 현대와 건설의 각 방면, 각 분야의 관계를 조율해 초리하고 또 중점 분야와 관건고리에서 부단히 돌파를 이룩하며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과정 인민 민주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적극성과 능동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인구 대국의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세계 그 어디에도 우리가 따를 만한 기성 모델이 없고 참조할 만한 성공적인 경험도 없으며 의지할 만한 외부 역량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4 당대회에서 내린 중요한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시종 일관 중국의 구체적 실증이 부합되는 현대화의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할 수 있고 인류가 더 훌륭한 사회 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은 피리라.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풍수가 가장 좋은 동네 곽동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고촌 시리즈 중 40번째는 강남에서 풍수가 가장 좋은 동네 곽동촌입니다. 아늑한 골목과 오래된 건물, 고요한 연못, 기이한 산봉우리, 험준한 벼랑의 곽동은 산수와 수모, 옛다리와 옛사찰, 옛성이 비경입니다. 광동은 풍수학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물 위에 성을 쌓아 물이 모이는 수구를 형성하고 회룡교로 기운과 바람을 모으며 북도 7층을 본따서 골목을 조성하고 건물 주변에 나무를 심어 조경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곽상과 곽하 두 동료로 구성된 곽동촌의 동구 밖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저 멀리로는 청산이 치켜서서 사자가 문을 지키는 풍수를 형성합니다. 성문 후의 태극무늬도 이곳의 풍수학적 경관을 잘 보여줍니다. 1609년에 지은 하씨 사당은 곽동의 명총식의 고건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로 곽동 가족문화의 축소판입니다. 사당 입구의 6개 장대는 주인의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주련과 족간, 병풍은 명인 문화를 보여줍니다. 사당의 정원에는 현재 풍속을 보여주는 관이 놓여져 있고 사당과 함께 심어진 라한송도 보기 드문 귀중한 수목입니다. 그 밖에 조상의 유패를 공양하는 불단은 명나라 때의 유물이고 우아하고 예술은 무대 건물은 동네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일반 가옥의 대표로는 명나라 때 신축한 신홍리입니다. 뜰 세 겹에 방 30칸을 갖고 있으며 8개 창틀의 목각이 모두 상이합니다. 안채 창틀에는 성인을 뜻하는 봉황 100마리를 새겼고 별채에는 상소로움과 다자다복을 의미하는 까치와 새우, 벼슬을 의미하는 잉어 등을 조각했습니다. 벽돌로 쌓은 담벽에는 산과 물, 인물과 이야기, 옛날의 동전을 비롯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조각을 정교하게 새겨 건물의 목각물과 함께 완벽한 조화를 형성합니다. 수구는 곽동의 령원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이 면도 동시에 외부의 침입을 막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원나라 때 신축한 회룡교가 바로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이 아치홍 다리는 1721년에 재건됐고 1754년에 다리 위에 정자를 세웠으며 풍수학적으로 먼 곳의 석창령, 북산우의 탑과 함께 일직선을 이룹니다. 회룡교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시 속의 주인공인 듯 그림 속에 들어선 듯한 몸과 마음이 아름답고 편안해집니다. 회룡교 곁에는 5m 높이의 든든한 송곽이 길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쌍천구리, 도 샘물의 옛 동네라는 의미의 간판이 걸려있는 성문 후에는 세월의 흔적인 듯 푸른 이끼가 가득하고 성 안팎에는 80여 그루의 키 높은 고목이 울창합니다. 회룡교의 동쪽에는 해발 400m에 달하는 룡산이 아하게 솟아있습니다. 운무가 자욱한 원시림이 모숭한 용산은 삼각형 모양이어서 록색의 피라미드로도 불리웁니다. 룡산 속에 머물면 어디나 6, 7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귀중한 수목인 두목나무가 빽빽하고 그 사이로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며 공기 또한 청신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산이 대만댐을 구라하는 곽동 풍경구에는 대나무가 울창합니다. 초민들은 해마다 대나무를 베서 대나무 쪽배를 모아서는 댐의 물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밖으로 수송합니다. 이런 고유한 수송 운송은 초민들에게 불을 창출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별다른 운치 있는 경관을 형성하기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잡습니다. 곽동청 사람들은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 찻잔과 대나무 필통, 대나무 재터리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듭니다. 또한 호로병의 예관을 이쁘게 단장해서 용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곽동촌에는 절효 폐방과 문창가, 봉지서원, 해린원, 보초남, 오봉탑 등을 비롯해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곽동촌의 목거리로는 토닥곰과 대나무 통에 지은 밥, 토속요리, 소시지, 두부요리 등이 있으며 귀와 유자 같은 과일도 많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길목에서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서안 반파 박물관입니다. 서안 동부 외곽의 산하 강반에 옛스러운 건물 하나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은 백농원을 등지고 산하를 마주보며 6000년 전 양소문화 모계 사회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존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서안 반파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선사유적 박물관으로서 서안 반파 박물관은 황하유역 신석기 시대 양소문화의 전형적인 유전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상고시기 선민의 지혜와 문명을 알아보는 창구를 열어줬습니다. 서안 반파 박물관은 한 차례 범상치 않은 고고학 발견 속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953년 서안은 방직성을 건설할 때 뜻밖의 천년 넘게 고이 잠든 원시 촌락 유적지를 발굴해냈습니다. 그 후 5년간의 체계적인 발굴을 거쳐 고고학자들은 근 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유적을 발굴해내고 주택 45채, 울타리 2채, 움 200여 개, 도자기 가마 6채, 묘지 200여 채, 그리고 생산도구와 생활도구 만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1958년 서안 반파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개방되어 우리나라 선사유적 보호와 전시에 리정표로 자리매김하고 또 독보적인 특색이 있는 반파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우선 유덕대청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구역은 반파 선민들의 촌락 구도를 완전하게 복원했습니다. 전반 촌락은 비규칙적인 원형으로 구성되었고 깊이와 너비가 5m에 달하는 큰 도랑을 붕괴선으로 삼으며 거주구, 도자기 제조구, 묘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기능구 획분을 통해 우리는 6000년 전의 선민들이 이미 초보적인 사회관리와 공간계획의식을 갖추었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주구는 촌락의 핵심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대형의 정방형 집인데 고고학자들은 이를 100여 명을 용납할 수 있는 시족의 공중활동 장소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채 중소형 집들이 있는데 대부분 반지하식 건물입니다. 절반이 지하인 건물은 북방의 한랭한 바람을 막을 수 있고 황토의 보온성으로 실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의 내부에는 아궁이, 통로, 통풍구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일부 집에는 여전히 탄화된 나무 기둥과 진흙과 풀을 섞은 벽면이 남아있고 집 사이에는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된 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움들은 선민들의 곡식 창고로 조와 같은 식량을 저장하는 데 쓰이는데 황하 유역이 농업 문명 단계에 들어섰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유적대청을 지나 문물 진열관에 들어서면 수많은 경이로운 전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파 선민들의 생산 도구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논밭을 개간하는 데 쓰는 돌도끼, 돌삽 등이 있는가 하면 알곡을 수확하는 돌칼, 도자기 칼 등이 있는가 하면 원시적인 방직과 재봉 기회를 보여주는 뼈바늘, 뼈송곳 등도 있습니다. 그중 직경이 1mm도 되지 않는 뼈바늘은 놀라운 선민들의 연삭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반파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문물은 바로 채색 도자기입니다. 반파 도자기는 흔히 빨간색 바탕, 까만색 무늬로 되었는데 문양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인면 물고기 무늬 대야는 명실상부의 대표성 보물입니다. 대야 내부에 그린 인면과 물고기 무늬는 간결하고도 신비로운 색채를 띱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무늬에 선민들의 토템 숭배가 깃들어 있다고 하고 일부 사람들은 어획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보화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늬를 원시 천문 역법으로 해석해 반파 문화에 짙은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인면 물고기 무늬 대야, 물고기 무늬 채색 도자기 대야, 사슴 무늬 채색 도자기 대야, 그물 무늬 선형 술병 등 문물들은 선민들의 수렵 생활과 자연 숭배를 보여줬습니다. 도훈의 출토도 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몇 개의 구멍만 뚫려있는 도자기 악기로서 도훈으로 간단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데 이는 6000년 전의 반파 선민들이 음악 감각과 예술 추구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묘지의 발견은 반파 시족의 사회구조와 장래 풍속을 연구하는데 관건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서한 반파 박물관은 더 이상 문물만 진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고금을 연결시키는 문화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관내 체험구에서 관광객들은 손수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나무를 문질러 불씨를 얻는 등 원시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합교육에서 고고 모의, 문화 강좌 등 활동을 통해 몰입식으로 선사 문명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산반파박물관은 6000년 전의 유산으로 황하유역 조기 문명의 휘황함을 세인들에게 전하고 중화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진 문화유전자를 해독했습니다. 반지하식의 가옥에서 솜씨가 뛰어난 채색 도자기까지 누추한 생산도구에서 신비한 장례 풍속까지 서한 반파박물관은 목의 시족사회의 생활양상과 지혜, 정신적 신앙 등을 낱낱이 보여주며 6000년 전 선민들과의 대화로 중화문명 최초의 맥박을 짚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미하노라 그대들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축구를 모르는 어문 교원이 축구팀을 만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광동 조해의 소학교 어문 교원 사춘평은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습니다. 지난 8년간 그네는 주동적으로 교원 지원에 참가하러 운남노강 귀조 중위에 갔었습니다. 농촌의 어린이들은 그네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축구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문 교원이 어떻게 축구 어머니로 된 것일까요? 가을 학기 첫 등교일에 사춘평은 운남노강 출신 소년 홍룡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홍룡은 노강주에서 가장 좋은 고중에 합격했고 새 학교에 들어간 후 가장 먼저 사춘평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허용룡의 어머니 소개에 의하면 허용룡은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사춘평이 창단한 축구팀에 들어간 후 성격이 활달해진 것입니다. 6학년 때 그들이 귀조순위에서 축구를 함을 한 후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춘평은 허용룡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3년 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사춘평은 이번 여름방학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어린이들이 희소식을 련이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춘평은 주해시 향조구 만자소학교의 어문교원입니다. 2019년 그네는 동서부협력 교육지원으로 운남노강에 갔습니다. 정식 등록 전 그네는 혼자 먼저 노강을 다녀왔습니다. 조해서 지원 건설한 경력소학교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현대식 캠퍼스를 보았고 텅 빈 축구장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돌아보니 어린이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조건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낡은 농구공을 들고 열심히 도구했습니다. 간단한 장비가 아이들의 모든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조사 연구를 통해 사춘평은 새로운 교육 지원 구상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축구의 고장 매주이며 그녀가 가르치는 만자소학교는 전국 첫진의 축구 특색 교육학교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광동의 체육 자원을 노강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축구 장비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청소년 훈련 코치도 데려왔습니다. 비록 제가 어문 교원이고 축구를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학교 축구 발전을 돕기 위해 각지의 자원을 찾아왔습니다. 전교 예선 그날부터 매일 오후 4시 축구팀은 정시 축구장에 나타났습니다. 사춘평은 비록 어문 교원이지만 매번 훈련 때마다 비바람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매번 훈련이 끝난 후 어린이들은 항상 기뻐하며 저에게 선생님, 제가 국가팀 선수 같나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축구팀이 생긴 후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사춘평 또한 어린이들 사이에서 축구 어머니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사춘평은 노강에서의 교육 지원을 마쳤습니다. 떠나는 날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소식은 퍼져나갔고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사춘평은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도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산골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수요로 사춘평은 노강에서의 교육 지원을 마친 후 주해로 돌아가지 않고 귀조 중위로 다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광동의 체육 교원 자원을 산속으로 옮겨갔습니다. 2023년부터 4년 연속으로 노강 어린이들을 데리고 산 밖으로 나가 주니컵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조해, 노강, 조니 세 지역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펼쳤습니다. 교육 지원을 해온 몇 년 동안 사춘평은 결코 일방적인 보내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운남과 규주의 축구팀을 초해로 데려와 경기를 치렀고 올해 여름방학에는 조해 제16소학교 팀을 조니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농촌 어린이들과 도시 어린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친구로 되는 것도 교육 지원의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사춘평은 광동으로 돌아가 동문장학단체와 연락해 새 학기 교육 지원 계획을 준비했고 운남과 규주의 어린이들을 위해 새 교복과 체육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13년 전 사춘평과 중학교 동창들은 올리브 가지 장학 행동을 발기했습니다. 점효연은 젖진으로 후원을 받은 어린이 중 한 명입니다. 올해 그녀는 종산대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고향인 매주로 돌아와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사춘평의 장학 단체에 가입한 것입니다. 점효연은 13년 전 첫진으로 지원을 받은 어린이로서 현재 자신이 능력이 생기자 단체 참여해 다른 어린이들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9월 사춘평은 만자수학교에 돌아와 어린이들에게 개학 첫 사상 정치 수업을 진행하며 농촌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교육 지원은 단순히 과목 교원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동서부 협력의 가교 역할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준이와 노강수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축구에 참여하고 축구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 사랑.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북송 시기 정치가이며 과학자인 신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신과의 자는 존종인데 지금의 항조 전당현 출생이다. 1063년 진사로 된 그는 구호 한립학사가 되어 왕한석의 변법운동에 참가했다. 1054년 지방관으로 임명된 그는 정치재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심갈은 농업 생산을 중시했으며 수리공사를 부리고 성공적인 생산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시켰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심갈은 예약을 주관하는 태상승에 임명됐는데 그 시기 그는 개인의 이해 덕지를 따지지 않고 자주 황제에게 국계 민생에 관계되는 제의를 내놓았다. 1074년 병기 공장을 관리하는 판군 기감으로 있을 때 심갈은 전차 제도를 연구한 후 황제에게 전쟁 시 전차를 이용해서 북방 기마 민족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건의를 제기했다. 전차는 기마 민족의 기병의 진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한 병화 시기에는 생산 도구로도 이용할 수 있어 당시 심갈이 고안해낸 전차를 태평차라고 했다. 1075년 심갈은 황제의 오명에 의해서 요나라와 송나라 국경선을 확정하는 담판에 참가했다. 담판에서 주동을 잡기 위해 심갈은 수십 권에 달하는 국경선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직접 현지 고찰을 진행했기에 요나라와 여섯 차례 진행한 담판에서 송나라는 시종 주동권을 잡을 수 있었다. 매번 담판에서 요나라는 심갈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천여 명의 모사들을 불러들였지만 언제나 담판은 심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심갈은 정치가이면서 또한 천문학자이다. 그는 천문계기에 대해서 중대한 개혁을 실행했다. 혼인은 중국 고대의 전체 운동을 관측하는 계기이다. 심갈은 역대 혼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후 구조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정밀도가 높은 혼의를 만들어냈다. 그는 계시의기도 개진해 계시의 준학성을 높였다. 심갈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저서에 기록했는데 그가 집필한 혼의, 경표 등 저서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사에서 천문의기를 논한 걸작으로 되고 있다. 심갈은 중국의 전통요법에 대해서도 개혁을 진행했다. 중국의 전통요법은 음양함력인데 이 요법은 절기와 달수에 대해서 고정적이 되지 못했다.

0: 떨기는 생산과 생활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심가른 초음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 기력을 제창했다. 심가른 사천감으로 있을 때 욕법에 능한 인재들을 사천감에 불러들여서 새로운 욕법을 만들었다. 1075년 봉문력을 만든 후 이를 다시 수정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이 욕법은 송나라 시기 16년간 사용되어 왔다. 만년의 심가른 은고 생활을 하면서 일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거죠. 몽계필담을 저술했다. 몽계필담은 천문, 수화, 역법, 지리, 지질, 수리, 물리, 생물, 의학, 군사, 문화, 역사, 고고학, 음악 등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소식의 고작이다. 심궐과 같은 인물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국의 과학기술은 송대에 이르러 그야말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1: 끝곡으로 우리 사는 지구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이왕 부인들 뱉들자 굵어서 낙된 꽃들이기 울림인다 독들지 봄바하긴 말개기 이왕 드래곤들 좋아간 각단 아트벤 투알룸 찬그득스 헤링엠 쉐드미 아트간 알때렌 볼 니근 달바기 아트벤 아제해 달바네 늘은 볼볼 루아훈 판 후문에 해 순티기 몽후를 채틀대 으르든대 울미 울단 볼볼들 필흰 칼인 우르디 그시갓 품주 냥볼 우르드는 훌긴다 머디 제게 하얀 행만 볼볼 다 잔백 가르제 가주 활개 분조냥아 웃고서 배갓 솔부스 아하 쉬링 손난 아바카라 딜리 탄왈 디노 얼렌둘 저발은 벌간 흐메르히 가지리 잽칠은 햄드세야 잠을 즐게 야벅 안노 오늘은 니크 둘군 아재 야벅 다가르빙아드 하긋 우드리

괜찮네 바래군 게 멍사가 우드르래야 시샤워빈 치릭달 후르주 일레수 치릭긴 와서 우지나란 냥스 후르지르제 하마가 담담한 어르몬 르누왕 장벼 단다 웬쇠트 와 치리드에서 무둘히 얼마나 유해라 산들지 옥등가지마

진동발 비치기 일가적은 벌다는 진유에서 진동 슈링손 그득 봄바 일자에서 니기 상사도 슈청향나로다 죽을자 은 홀게 생루스 이흐든발 헬브 바소그지 루아진장이 느리기 돌디지 잡을 별단에 달부들 루아진 향대회에 나봐봐 루아진장 제일의 악어는 저 호잉발로 도와라 그 부인들에게 맞을라 어른 물린대는 젊은 회자 죽일라 한글가르르기 장유한 날에게 흔흠흠 한글가르르바 같을렛 유추완복 세진 잔나 살량류 리홍타에서 에대갈 으르등펜룩 빌드간 루아진장이 다글댕가르렛 지구로든 대들란 다글대조 대르라 루아진장아 으르등 훌렛 동하이발레 유저우롱이 대들장들지 빌단에 달아매 돌조호르만 턱 핫기지 동네 도대 뿌이 이래랏 바라하라들일레시 우자회두를 해른 풍주냥 구리가 쓴듯해 호들골다 서갓 자택은 희갈린 우르디 그시극승 니근 봄바 세린셋 맡기조해 루아진창 음은신실지 뿌임흔 슈일린 흔들이 하더라 알띵가긴 타이승 이 주마동어스 허르지르흐슨 슈박스 문웨르틀엔 슈링슨 지후너리나제 케드그나드 다 당월된 루어진창 보소요 루어진창 문흐머 하하 타헤른 미닌 너민 힌두 성주냥이기 우너헬 별든 딜렛 으르드는 홀리긴발 시 발라잡 으르드는 조조해 으르드는 재맥이 알지 으르드는 으르글 암만 후흔 동네 우사하슬리 압죽 속에 하면